0: 6월 23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조선영님께서 오늘 오프닝 멘트 딱 저의 아침이네요. 아침에 괜히 축 처져 있었는데 눈치 빠른 둘째가 와서 애교를 부려주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제 마음 그래도 아침봉과 함께 신나게 시작해 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끔은 내 자신이 내 기분이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난 진짜 뭘 원하는 거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정답을 찾아봐도 도통 모르겠다 싶기도 한데요. 내 자신조차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마 더 알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심이 폭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이것만큼 심플하고 명확한 이유도 없으니까요. 내 마음도 남의 마음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현명한 태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부는요. 이번 주는 화요일의 남자 화남인데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할게요. 역시나 고화질의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보라로 즐겨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0: 강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최경란님께서 오늘 봉디에게서 가을 냄새가 나요. 몹시 분위기가 있네요. 이대로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면 좋겠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많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면은 가을 날씨 생각이 더 많이 나잖아요. 특히 오늘 제가 약간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자켓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더위 때문에 뭔가 가을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보라를 켜시고 저를 밟아주세요. 낙엽이라고 생각하고. 네, 약간 지금 제 옷이 그런 거거든요. 가을 낙엽 중에 많이 건조돼서 이렇게 탁 들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가을이 그리운 분들은 보라를 켜시고 봉디를 밟아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바사삭하고 흩어져요. 아, 뭔가 약간 좀 슬픈 멜로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디가요? 그 바사삭 부서지는 뭔가 약간 그런 연약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김하정님이 오늘 봉디 젠슨왕 아니고 젠슨봉이네요. 네, 젠슨왕 이제 그분도 가죽 자켓 좋아하죠. 제 기억에는 검정색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젠슨왕 그분은 코도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제이지, 알리샤 키스,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요즘 6살 아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화를 내봐도 두세 숟가락 먹으면 끝. 싫어! 나 밥 안 먹어. 이거 다 맛없어. 저와 아내의 한숨이 늘어만 갔는데요. 하루는 퇴근해서

0: 집에 갔더니 아내가 현관에서부터 저를 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는 자기야, 나 자기의 도움이 필요해.
1: 왜? 무슨 일 있어?
0: 아니, 이따가 밥 먹을 때 내가 자기한테 밥을 주잖아? 그럼 막 아들처럼 안 먹는다고 떼를 써.
1: 에? 내가? 서른 넘은 내가? 에이, 그런다고 애가 밥을 먹을까?
0: 일종의 거울 치료요지. 다들 효과가 좋다니까 해보자. 알았지? 드디어 식사 시간. 역시나 아들은 밥을 안 먹겠다고 고개를 저었고 아내가 저에게 눈짓을 하면서 그래? 그럼 아빠가 이 밥 다 먹을까? 대사를 던지자 저의 메소드 연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2: 아이, 안 먹어. 아이, 나도 밥 안 먹고 과자 먹을 거야. 여보가 해준 밥, 아우 진짜 맛없어. 아우 반찬도 맛없어. 아우 정말
0: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술술 대사가 나오는데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나지막하게 적당히 해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2: 아 싫다고, 밥은 여보가 다 먹어. 나는 안 먹을 거야.
0: 한 번 더 오버했다가 결국 아내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았습니다.
2: 아! 아 아파. 왜 때려?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이거 어? 연기 아니고 진심이지 뭐? 맛이 없어?
2: 먹지 마!
0: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아들이 아빠 참 못됐다. 엄마 나는 밥 먹을래. 밥 주세요. 이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아내는 바로 그래? 우리 아들은 밥 맛있게 먹고 당신은 먹지 마. 야유까지 할 정도로 맛없다며? 어? 억지로 먹지 말라고. 절 노려보며 이러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나는 시키는 대로 연기한 죄밖에 없는데 연기를 너무 잘한 것도 죄인가요? 오늘 사연의 제목, 왜 나만 갖고 그래?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FT Island 사랑아리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7069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경섭님께서 연기 잘한 죄, 진심 말한 죄. 아, 진심이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경섭님은. 네. 그 뒤에 우가 진심이다. 김주혜님께서는 연기 대상으로 밥상을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정엄지님, 남편분이 적당히가 없네요. 맛없다고 야유하는 건 선 넘었죠. 너무 몰입해도 문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원래 연기도 약속이거든요. 아무리 자유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약속은 지키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상대방이 그거에 맞춰서 리액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남편분은 그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애드립을 한 거죠. 그러면은 같이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애드립도 이제 정도껏 해야 내가 이제 다른 대사도 하고 리액션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너무 애드립을 하게 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봉그레님 말처럼 우가 진심일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아니겠죠?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

0: 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1: 아, 저는 상반기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집중해서 올해 목표 꼭 이뤄볼게요.
2: 저는 여행을 조금 많이 다녀보려고요. 아니, 상반기에 제가 진짜 일만 계속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3: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쳤을 때 아쉬운 마음이 오래 머물기도 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떠올리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뉴스 여름 안에서 듣고 왔고요. 뉴선미님께서 봉디 버스 안이 너무 더워요. 시원한 여름 노래 좀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떠신가요? 뭔가 이렇게 바닷소리도 들리고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노래 잘 들으셨죠?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5328님께서 봉디 오늘은 정육점에서 삼겹살 사다가 저녁에 신문지 펴놓고 구워 먹으려고요. 시원한 맥주와 음료도 냉장고에서 대기 중이에요. 와, 원래 사실은 삼겹살 이제 버너라 그러죠. 네, 이렇게 조그마한 가스레인지 같은 거. 네, 거기에 바닥에 신문지 깔고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삼겹살 기름이 많이 튀니까요. 너무 맛있겠네요. 그거에 시원한 맥주 그리고 음료수. 탄산이겠죠, 당연히. 너무 맛있겠네요. 청양고추랑 당연히 쌈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겠죠. 5318님, 저녁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아, 저도 같이 먹고 싶네요. 백송이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데요. 긴장 하나도 안 되고 걱정 하나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결혼식 무사하게 잘 치를 수 있겠죠? 그럼요. 뭐 결혼식이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백송이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잠을 그렇게 못 자면 화장이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결혼식 날 화장이 뜨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떨린다 하더라도 잠 푹 주무시고요. 결혼식은 무사하게 아주 잘 마칠 거예요.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1899님께서 우리 집 꼬마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감자 체험 가는 날이에요. 날이 더운데도 농사하고 오겠다며 씩씩하게 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감자 농사 잘하고 와. 오늘 저녁은 감자야. 이 감자 체험이냐, 감자 체험 가는 거라면은 감자를 캐가서 오겠죠. 네, 저도 아이들 이제 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농사 체험 같은 거 하러 가면은 항상 한 보따리 이렇게 본인들이 수확한 그 작물을 가지고 왔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아이들은 야외 나가면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올 세인츠 퓨어 쇼.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8178님께서 오늘 제 생일인데요. 아무도 축하한다는 연락이 없어요. 심지어 와이프도 아무 말도 안 하네요. 깨톡에 뜰 텐데. 봉디가 처음으로 축하한다는 말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8178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모두의 축하를 받을 때도 있고 가끔 이렇게 생일이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런지

인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생일을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봉구레의 생일은 저 봉디가 꼭 잘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8178님 조만간 아마 가까운 시간 안에 와이프분도 생일 축하한다라는 깨톡이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거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8178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늘님께서 결혼기념일이라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분위기 좋은 곳 갈까 하다가 곱창 먹으러 가요. 분위기도 좋지만 아기랑 함께 못 가는 곳이 최고네요. 오랜만에 곱소하러 갑니다. 아 이거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실 텐데 막상 자유시간이 생기고 나면은 분위기 있는 곳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랑 못 가는 곳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요. 그곳을 가게 돼요. 꼭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게 되고 아, 아이들이 어리면은 식당을 선택할 때도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늘님 아 오늘 아주 좋겠는데요. 아 곱소면 뭐 소주겠죠. 네 저는 뭐 소주를 잘 못 마십니다만 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양다일 웬디 그해 여름.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7: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6: 하이마트로 가요.
7: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에 7625로 전화 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에 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0: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몽젤?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2: 잘 만들었다. 몽젤.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1년에 불시착한 태교.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돈을 저금하러 은행에 갔다. 번호표 뽑고 기다려주세요.
1: 제 번호가 666이에요. 이건 악마의 숫자인데 내 채 돼지 저금통이 탐나서 나를 저주하는 게 분명해. 저 빨리 번호 바꿔주세요.
0: 학생, 번호표 거꾸로 들었어요. 666이 아니라 999입니다. 차례 가서 차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이미 잔뜩 겁먹은 태규는 돼지 저금통을 품에 안고 집으로 뛰었다. 여기서 문제. 그레고리 팩이 주연으로 나왔던 이 영화는 오컬트 호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숫자 666이 악마의 상징으로 나왔던 이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밀크 푸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더블S 501 Your Man 듣고 왔고요. 1976년 첫 시즌이 나오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공포 영화죠. 정답은 오맨입니다. 아, 정말 무서웠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어요. 666. 이게 정수리 쪽에, 가마 쪽에 666이 있었나요? 이 표시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3594님. 5맨, 6맨, 7맨. 네. 이거 오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663님. 5맨. 아멘 다섯 번 하면 5맨 된다고 오빠가 어릴 때 엄청 겁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 말이 되긴 하네요. 아멘을 다섯 번 하면 5맨이 된다고. 네. 0168님이 정답 5맨.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오맨 때문인지 까마귀가 무서워졌었죠. 아, 까마귀가 나왔었군요. 인서트였나요? 아무튼 이, 그러니까 이, 저는 영화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이 색감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필터가 약간 뿌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색감이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오답자요. 조경희님, 벡터맨. 천현수님, 김진아 안녕맨. 장미연님, 샷다맨. 네. 이 샷다맨은 그런 거죠. 이렇게 일을 끝마친 배우자의 업장에 샷다를 내려주는 그런, 이제 남편분들을 샷다맨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밀크 푸딩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에 모셨습니다. 개그맨 송하미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정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나는 와이프에게 모든 걸 공개하는 뜨루러브의 미친 남자.
1: 나는 산전 검사까지 공개하는 너튜브의 미친 남자.
0: 나는 옷에 대해서라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는 패셔니스타.
1: 나는 인천 관련 컨텐츠에서 분량이 거의 없는 홍보대사.
0: 나는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수종 션 그리고 봉태규.
1: 나는 대한민국 4대 품절빈 현빈 원빈 우빈 그리고 하빈.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비공개.

0: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오늘은 깜짝 스페셜로 화요일에 모셨습니다. 월드클래스 코미디언 송하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돌아온 남자 송하비입니다.
0: 이청희 님께서 하빈 씨 헤어 바뀌셨네요. 짱구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상민 님이 하빈 님 머리 자르셨나요? 고봉밥 같아요.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머리를 커트를 따로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세팅을 안 하신 거죠?
1: 네, 만지지 않았고 그냥 내렸는데 또 이렇게 귀여워 보이면 된 거죠, 뭐.
0: 오늘은 약간 의도하신 걸까요? 어떤 그런 귀여움에 대한 어필을?
1: 아니 뭐 딱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귀여워 보인 거면은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귀여움이.
0: 그 귀여움이. 보람 못 꼬집어도 돼요?
1: 뽀뽀까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뽀뽀. 제가 만약에 한다면 네. 귀여워서 하빈 씨는 네. 어쨌든 저보다 동생이니까 네. 제가 만약 뽀뽀를 한다면 어디까지?
1: 아 입술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0: 아 왜죠?
1: 입술은 제 와이프.
0: 사실 하빈 씨는 입술 포인트인데.
1: 근데 입술은 제 와이프 거라서 네. 제가 함부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0: 볼 뽀뽀.
1: 볼 뽀뽀까지는.
0: 이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산정 검사를 하러 가서 의사 선생님께 딸 아빠 관상이냐 아들 아빠 관상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왔죠?
1: 아 진짜 유명한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도 저를 보시고는 딸 아빠 느낌이 난다, 딸 관상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와이프를 보시고는 확신의 아들 관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맘 느낌이 난다.
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 아 그래서 진짜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 저는 진짜 딸을 낳고 싶거든요.
0: 아들 같은 딸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1: 진짜 그러면 진짜 좀 힘들 것 같은데.
0: 왜요? 어떤 만약에 딸이 태어났으면 어떤 딸을
1: 진짜 애교 기대... 많고 막 저 퇴근하고 오면 막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런 걸 상상하거든요.
0: 저 딸 끼후잖아요.
1: 어때요? 달라요?
0: 어제 뺨 두 대 맞았어요. 펀치로.
1: 어. 아, 활동성 있는 친구군요.
0: 네. 애교도 있지만 같이 가요. 그 터프함이.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요. 미친다. 예뻐서.
1: 확실히 딸이 그 다른 게 있죠.
0: 네, 그래서 요즘에는 깊이 잠들었을 때만 제가 엄청 스킨십을 하거든요. 왜냐면 깨어 있을 때는
1: 못해요.
0: 못하죠. 딸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뭐. 너무 사람을 귀찮게. 해. 네. 아빠는 너무 나에게 들이대.
1: 아, 저...
0: 네, 그럴 때 뺨을 맞거든요.
1: 아, 계속 껴안고 싶을 것 같아요. 뽀뽀하고 싶고.
0: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조금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배워요. 아빠도 물어보고 스킨십을 한다 하더라도.
1: 아, 진짜요?
0: 네. 왜냐면 어쨌든 아빠도 남성이잖아요.
1: 와...
0: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딸이 깊이 잠들었을 때.
1: 아, 그때. 딸 아빠의 특권인데 그거는.
0: 네, 근데 이제 가끔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저를 안아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특히 이제 아침에 등교할 때는 기분 좋아서 저를 안아주거든요.
1: 네, 그럼 이제 너무 행복이죠. 행복한 하루 시작이죠.
0: 네. 아니,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인천 출신들끼리 모여서 인천 썰에 관한 얘기들을 푸는데 인천 홍보대사가 제일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았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 이게 예. 인천 홍보대사긴 하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를 부천에 있는 걸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에피소드가 조금 딸렸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네네. 거기에

0: 리듬 파워 행주 형님이 나오셨는데.
1: 네. 오, 그 친구 또 약간 후드 출신 아닌가요? 힙합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확실히 알잖아요. 맞죠?
0: 아, 그렇게 한데 진짜 인천은 네. 진짜 진또백이더라고요.
1: 진짜. 아, 그런가요?
0: 너무 잘 알아서 네. 좀 인천에 딥하게 아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정말
1: 혹시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소개할 것 중에 행주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딥한 인천에 관한
0: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행주 형님이 인천에서 자기가 쓰던 말인데 인천 사람들 다 아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했다. 야, 오늘 봉디 사했다.
1: 잘했다 뭐 그런 거.
0: 사하다. 막 완전 죽인다. 와, 오늘 대박이다. 이런 거를 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인천도 사투리 같은 게 있는
0: 그런가
1: 거예요?
0: 그런가 봐요. 사했다. 이거 아시는 분들 한 번만 인천 지금 인천에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 번만 알려주세요.
1: 이게 댓글로. 진짜로 있는 말이에요?
0: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1: 약간 이거 영화 친구 같은데 나오는 대사네요. 사했다. 마, 내가 마 사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부산 같은 느낌이 났는데 인천에 쓰는 말이 하더라고요. 사했다.
1: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행주 씨 나가고.
0: 아, 근데 뭐 댓글 몇 명은 아, 이거 아니면 인천 행주 찐이다. 이런 댓글도 좀 몇 개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저는 저랑 그 쇼박스 원훈이 형도 인천 출신이어서 같이 네. 나갔는데 원훈이 형도 처음 들었다고 했고 저도 처음 들었고 행주 형만 계속 억울하면서 아, 이거 진짜 있는 말이다. 진짜다라고 계속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1: 오,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네? 인천 홍보대사 권한을 막 남용한다라고.
0: 아.
1: 인천 홍보대사로서 이 친구의 남편을 찾습니다. 이런 영상이 막 돌아다니던데 인천 홍보대사 업무에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사람 찾고 아, 이런 것도?
0: 제가 이번 주말에 대학교 후배들, 인천대학교 후배들 결혼식 사회를 두 건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연예인 만나니까 다들 신나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오빠 하면서 좀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구하고 있는데 오빠 권한을 이용해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 찍어줬죠.
1: 아.
0: 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송하빈입니다. 지금 인천 시민이 외로워서 아, 솔로입니다.
1: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송하빈 씨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아니, 여기까지만 할까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인천광역시 홍보대사로서 인천 시민이 또 외로운 걸 못 보겠더라고요.
1: 어, 그리고 6631님이 네네. 저 초중고 대학까지 인천 출신인데 처음 들어봐요.
0: 그쵸.
1: 근데 0407님은 오늘 사안에 있어요.
0: 아, 있구나.
1: 9456님 인천 연안부두 토박이 출신입니다. 사하다 사하네 사해 이런 말 씁니다.
0: 이게
1: 약간 그쪽 말인가요? 연안부두?
0: 살짝 동인천 쪽 그 형님이 좀 젊은 부 동인척 쪽 출신이거든요. 행주 형님이 그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가 봐요.
1: 1272님께서 저는 82년생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하다 많이 썼죠. 부산 사투리 까리하다랑 비슷한 뜻이죠.
0: 까리하다랑 느낌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
1: 약간 이런 게 쌈박하다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닌가요?
0: 아, 서울은 쌈박인가요? 아.
1: 뭐 여러 말이 있어요. 파생어로 여러 말이 있긴 한데 방송으로 적절하진 않아서 하나만 뭐 저기 황 PD가 뒤집어쓸 테니까 쌈뽕?
0: 쌈뽕 하자 귀엽네요. 귀여워요.
1: 어, 귀엽죠?
0: 네. 아, 사하다 있는 말이구나. 이게 진짜 좀 갈리네요.
1: 그러니까요.
0: 저랑 원훈이 형은 부평 좀 출신이어가지고 좀 중심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못 들어봤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본그레들 반응 보면은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어느 동네 분들은 이 말을 쓰고 이제 어느 동네인 분들은 이 말을 안 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지역에 살다 하더라도.
0: 네, 네. 인천이 엄청 커서 그래요.
1: 그죠. 생각보다 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0: 인천 큽니다. 인천 큽니다. 네. 진짜.
1: 하빈 씨 추천곡 하나 들어볼 텐데요. 유엔의 파도예요.
0: 네네네.
1: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온 것 같아서.
1: 아니 정말 내가 지금 추천곡 듣고 방금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라고 했던 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얘기를 하네요. 여름 시즌이고 아 정말 소름 끼치게 준비를 안 해오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소름 끼치게 준비를 안 해오는 분은 누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이면식 선배님 왔어요. 제가 같이 연기한 적 있는데
0: 이런 말 되게 좀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마다 네. 좀 무서워요. 매니저가 아침봉 추천곡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1: 저희 제작진도 지독한 거야. 네.
0: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 노래를 저 원래 힙합만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힙합을 잘 안 들어요.
1: 아 그럼 왜죠?
0: 이거 아침복 때문에 내가 노래를 한번 듣고 한번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침복은 힙합이랑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1: 아니 그럼 다음 주에는 힙합으로
0: 힙합은 괜찮을까요?
1: 예 방송으로 틀 수 있는 힙합으로
0: 아 네 그럼 다음 주에 힙합을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은 그래도 여름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여름 네. 시즌송을 한번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유엔의 파도 준비했습니다.
1: 네, 뭐 여름이니까 파도. 네, 이 뻔하디 뻔한 추천곡, 송하빈 씨의 추천곡 유엔의 파도 듣고 오겠습니다.

0: 홍하빈 씨의 추천곡 파도의 유엔 듣고 왔는데 뻔해도 잘 어울리긴 하네요.
1: 명곡은 또 들어도 명곡입니다.
0: 네. 뻔해도 정말 잘 어울려. 근데 오늘따라 이게 제 느낌인가요? 오늘 때 왜 이렇게 눈이 빨갛죠?
1: 아, 그래요?
0: 실핏줄이 터지고.
1: 아, 요즘 제가 조금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0: 아, 그런 이유가 네. 있나요?
1: 연애 2년 차다 보니까.
0: 네.
1: 좀
0: 스케줄이 아, 일이 많이 떨어지고. 불면증 같은 네. 거 먹거든요. 갑자기 일이 줄면.
1: 대리운전을.
0: 네. 비공감 댓글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1698님입니다.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자고 하면 남편은

0: 정줄 곳 없으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 이럽니다. 동물 키우는 걸 이해 못하는 남편 비공감인가요?
1: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아
1: 동물을 이제 키우고 계시잖아요.
0: 네 키우고 있죠. 제가 키우고 네. 있죠. 근데 정줄 곳 없으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 이 말도 조금 좀 이해는 가긴 합니다. 남편이 이제 애정 결핍이 좀 있는 거죠.
1: 그럼 약간 그런 건가요? 반려동물이 들어온다면 내가 질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아, 해석해도 될까요?
0: 무조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1: 아 반려동물한테?
0: 네. 예, 진짜 너무 귀여워서 진짜 하루에 껴안고 있고 싶거든요.
1: 저희 제작진이 하빈 씨는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다. 동물로 일어섰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너무 맞는 말이라 진짜. 그래서 와이프가 조만간 이제 생일이에요. 7월 다음 주 1일.
1: 와이프의 생일이요?
0: 네, 수요일 날 네. 이제 7월 1일 생일인데 네. 뭐 선물 뭐 갖고 싶어? 오빠가 사줄게 하면 꺼드럭 됐거든요. 그랬더니 네. 오빠가 사주는 거 아니잖아. 주부가 사주는 거잖아.
1: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인생을 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하비 씨가 그 표본이 아닌가?
0: 저도 진짜 제가 고양이도
1: 아니 고양이로
0: 하,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니, 고양이 근데, 때문에 진짜 지금 이게 아침 뭐 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근데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하비 씨 보면 알죠? 나무꾼이 너무 착한 나무꾼이 있어서 막 그 나무꾼이 평상시에 잘 살아서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금도끼 은도끼 주는 것처럼
0: 고양이도 진짜 보온을 하는 거예요.
1: 하비 씨가 굉장히 또 착하게 살았잖아요.
0: 진짜 잘 살았죠, 제가.
1: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반려동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
0: 은인.
1: 은인 그죠?
0: 네. 진짜.
1: 네. 아 제가 봤거든요.
0: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1: 네. 지금 봉구레 여러분이 봉디가 파도의 유엔이라고 소개한 것 때문에 사연해주신 아 제가 파도의 유엔이라고 했나요? 아, 근데 나는 봉구레 분들한테 아. 그런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했잖아요.
0: 네네네네.
1: 이제 좀 이 정도 실수하는 거는 받아들일 때도 된 거 아니에요? 아, 파도의 유엔. 네.
0: 아, 파도의 유엔 너무 평화롭고.
1: 평화롭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파도라는 그룹의 유엔 노래로 알아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아, 지금 저희 사연을 아예 신경을 아예 안 써주고 계시군요. 지금.
1: 네.
0: 지금 계속 지금 사연이 지금 파도가 부릅니다. 유엔 이런 사연만 계속 오고 있다고.
1: 파도가 부릅니다. 괜찮은데 파도가 부릅니다. 유엔. 우리 네 무슨 얘기한 거죠?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0: 제 고양이 사연이 아예 묻혀버렸네요.
1: 그냥 봉구레들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미국과 이란이 106일 만에 종전안을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70대로 떨어졌죠. 그럼 항공권 가격에 붙는 유류 할증료는 어떨까요? 지난

0: 5월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유류할증료는 두 달 연속 내려가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부터는 20%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국제선도 편도 기준 가까운 곳은 이달보다 15,000원, 먼 곳은 10만 원 넘게 부담이 줄고 국내선도 만 원 정도 내리게 되는데요. 다만 주유소 기름값은 아직입니다. 국제유가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운송과 정제, 유통까지 보통 2,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요.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화요일의 남자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출생 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리고요.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사연 송하빈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2: 노인준님 사연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낚시를 자주 즐기는데요. 매번 큰 고기는 못 잡고 작은 고기만 잡아오는데 한 친구가 그러네요. 우리 낚싯대가 안 좋고 싸구려라서 대어를 못 잡는다고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친구가 낚싯대 탓을 하는 게 비공감입니다.
1: 이렇게 장비에 관한 탓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2: 있습니다.
1: 골프를 치게 되면 골프채 탓을 하고 축구하면 축구화 탓, 볼링 치면 볼링공 탓 등등 이런 탓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큰 물고기를 못 잡는 이유가 낚싯대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2: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가요?
2: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이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막 대대장님이 막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를 항상 막 데리고 가고 했었는데 저는 가서 싸제 축구화를 신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아 그런가요?
2: 군대에서 보급된 축구화를 신고 장갑도 진짜 허름한 장갑을 끼고도 몇 번의 우승과.
1: 궁금한 게 있어요.
2: 네.
1: 골키퍼한테 축구화가 중요한가요? 아니 그냥 근본적인
2: 이거 내가 조롱인가요?
1: 아니 내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 수비수나 공격수는 뭐 축구화를 그럴 수 있는데
2: 아니 골키퍼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까?
1: 아니 맞는데 좀 덜 뛰긴 하잖아요.
2: 덜 뛰어도 그래도 축구화가 중요합니다. 뭐 가벼운 아니, 축구화가 있고 좀 무게감 있는 킥이 잘 나가는 축구화가 있고 중요합니다.
1: 장갑은 제가 듣긴 들었어요.
2: 네네네.
1: 장갑은 어쨌든 그 캐치를 하거나 그럴 때 뭐 네. 그래도 조금 중요한 걸 껴야 된다고 하는데 축구화는 좀 약간
2: 아니야 중요합니다. 뭐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1: 네. 슬리퍼를 신고 하는 게 아니라면 아니야, 축구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2: 그렇다고 운동화 신고 할 수 없잖아요. 축구화가
1: 아, 그런가요?
2: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진짜 장비 탓하지 않고 멋있게 다 소화해냈거든요. 이게 마인드가 중요한, 이게 기술인 겁니다. 기술이 중요하지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아 그런가요?
2: 네, 낚시도 똑같아요. 저도 그 가끔씩 뭐 제부도 가서 이제 배 낚시를 갈 때가 재미삼아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 그냥 다 무조건 렌트해 준 거 쓰는 거거든요. 배에서 네. 나눠주는 거. 전 똑같은 걸 줘도 저는 잘 잡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 탓이라기보다는 실력이 뭔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큰 물고기를 못 잡고 있다.
2: 7199 님도 고수는 장비 탓하지 않죠. 저희 아버지는 그냥 나뭇가지에다가 낚싯줄 연결해도 물고기를 잘 잡으시더라고요.
1: 강태공이라고 하나요? 이 언제적 얘기예요? 나뭇가지에다가
2: 아, 이런 게 찐 바이브죠. 정말 정말 이거 멋있는 거예요.
1: 아, 요즘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나뭇가지에다가 그 낚싯줄 연결해서 아주 예전에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이런 걸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제부도에서 나뭇가지에다가
2: 나뭇가지 바다 낚시 가능한가요? 나뭇가지는 힘들 것 같아요.
1: 그럼 인정.
2: 아 이건 진짜 이건 인정이에요.
1: 아 그래요?
2: 2372님은 물고기가 물 속에서 낚싯대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물지는 않죠. 근데 저는 낚시는 잘 모르겠는데 골프는 조금 중요하지 않아요? 골프채 이런 게
1: 전혀 몰라요.

0: 그래요?
1: 예.
0: 아, 모르신다고요? 골프를 안 치셔서?
1: 골프를 안 치셔서 전혀 몰라요.
0: 골프를 자.
1: 아 근데 그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선수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분 뭐 지금은 이제 그 나이땡에서 골프채를 안 만들긴 안 합니다만. 네. 그분 나이땡에서 만든 골프채 가지고
0: 뭐 우승하시죠,
1: PGA 우승하고 그러지
0: 맞아요,
1: 않았어요?
0: 맞아요. 아 제가 대학교 때 알바를 했었어요.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골프장에 샵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뭐 한 겨 아마 라운드 나갔다가 못 치면 한번 항상 골프채 바꾸러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1: 어 그럼 근데 그럼 나아지나요?
0: 그냥 매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1: 아, 골프채를요?
0: 그래서 사장님이랑 야 왔다.
1: 아 이거 어쨌든 장비 때문은 아니다. 김보미님이 저는 대부도에서 나무 젓가락에 줄 달아서 숭어 잡았어요. 여자입니다.
0: 나 이거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 나무 젓가락은
1: 나는 알죠. 나는 가운데 손가락에 낚싯줄 연결해서 바다 낚시했거든요. 아니 근데 감각이 진짜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딱 했다가 내가 광어 잡았잖아. 자연산 광어.
0: 아이고,
1: 이게 그 찌라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어. 왜냐면 내 손가락보다 더 예민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또 받침대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오른손으로.
0: 광어를 잡았다고요?
1: 광어를 잡았죠. 네, 바다 낚시 좀 했거든요. 네,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 올리고. 아 모르시는구나.
0: 아 이종렬님은 전직 수영 선수입니다. 장비빨 필요 없어 보이는 수영도 장비빨이 있어요. 전신 수영복이나 실리콘 수모도 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실력이 우선이고 장비가 차선 정도라고 생각해요.
1: 아 이 말이 맞겠다.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장비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
0: 맞아요, 맞아요. 네.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실력 없는 상태에서 아 나 그냥 장비가 좋으니까 잘 될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오세정님은 장비 탓을 몇 번이나 하는지 세보세요. 매번 그랬다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라고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0: 0872님은 하빈씨 공연할 때도 장비빨 중요하지 않나요? 마이크가 더 좋으면 웃긴다, 더 웃긴다거나.
1: 어떤가요? 스탠딩 코미디 할 때.
0: 아 근데 좀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1: 아
0: 음향. 음향 중요한 거예요.
1: 음향 중요한가요?
0: 네.
1: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스탠딩 코미디 다시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아마 최근 포스터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뒷모습으로 있는 게 최근
0: 네네네네.
1: 포스터 맞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공연 제목도 홀로석이에요?
0: 계속 홀로석이에요. 계속 홀로석이에요.
1: 아니
0: 올해는 홀로석이에요.
1: 걸을 수는 있는 거예요, 아빈 씨 혼자서 혼자서 걸을 수는 있어요? 안 넘어지고?
0: 할 수 있습니다.
1: 아 정말 할 수 있나요?
0: 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1: 그런가요? 아니, 너무 홀로서기를 계속 가길래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이 정도면은
0: 아니, 계속 홀로서기 하고
1: 아 홀로서기인가요?
0: 좀 말 나온 김에 좀 홍보 좀 해도 될까요?
1: 네네
0: 조금 티켓 좀 덜 나가서
1: 네 홍보하세요 홍보하세요
0: 네 이번 주 1월 날 해외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네. 조금 남아가지고 좀 한번
1: 제목이 뭐죠?
0: 홀로서기입니다.
1: 스탠딩 코미디인데 제목이 홀로서기야.
0: 네.
1: 네 거기에서 하빈 씨 우리 하빈이가 과연 두 발로 네. 걸을 수 있을지
0: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러 와주세요.
1: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조지 보트.

0: 노래 듣고 왔고요. 비공감 댓글. 월드클래스 코미디언. 월드클래스지만 해화동 공연에선 티켓이 못 나가서 고전하고 있는. 왜냐면 또 월드클래스여도 해화동이나 서울 인근에 사는 분들은 네. 모를 수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아니 요즘 날씨가 또 더워져서 네.
0: 무슨 상관? 야외 공연인가요?
1: 아니 밖에 나가기 싫으신가 봐요.
0: 아 실내에서 네.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1: 실내에서 에어컨 빵빵이라 하거든요.
0: 네.
1: 또 지하에서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0: 그죠?
1: 시원한데 네. 밖에 나오시기가 좀
0: 네, 힘드신가 어쨌든 송하빈 씨가 이번 네. 주 토요일이요?
1: 일요일입니다.
0: 아 일요일날 네, 공연 일요일. 앞두고 있고요. 월드클래스 송하빈 씨의 공연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강정림님 사연입니다. 남편은 늘 칫솔에 치약을 한가득 짭니다. 그래야 치아가 깨끗해진다네요. 뭐든 듬뿍요. 샴푸도 손에 한가득, 면도할 때 폼도 얼굴 전체 한가득. 그래야 깨끗하게 된대요. 이걸 어찌 공감하죠?
0: 이런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기는 해요.
1: 하...
0: 이거를 뭔가 한가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1: 하, 치약
0: 저희 아들이 그래요.
1: 아, 진짜.
0: 아, 너무 많이 써. 아니 너무 많이 쓰는데 너무 빨리 끝내 양치질을. 아니 근데
1: 아 양에 비해.
0: 아니 나도 그런 거 잔소리하기 싫거든요.
1: 네네네.
0: 오래라 양치 뭐 해라. 왜냐면 나 진짜 우리 아들이 좀 더 잘하면은 얘기해주고 싶어. 내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고. 양치해라 이 잔소리를 나라고 하고 싶겠냐고요.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짜고 너무 빨리 끝내.
1: 아, 아들 입장에서는
0: 어.
1: 아, 나 많이 썼으니까 이거 짧게 해도 되지 않나를 생각하나 봐요.
0: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좀 구석구석 아니죠, 닦아야 되잖아요. 아니죠.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치약은 제가 좀만 짜도 된다 들었거든요. 조금만 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0: 이건 오히려 다른 성분이 좀 많은 거를 참고를 해야 되지. 아. 양은 상관없는 걸로
1: 맞아요,
0: 저
1: 맞아요.
0: 알고 있거든요.
1: 그리고 저도 군대 있을 때 바디워시를 쓸 때 제 동기가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짜가지고 제가 뭐라 했거든요. 자 친구야 내 키가 187이다. 근데 내가 두 번 짜는데 너는 왜 두 번 짜는 거야? 너 키가 167인데 너는 한 번만 짜도 되지 않아? 라고 제가 혼냈거든요.
0: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비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1: 아니
0: 키 작은 사람은 펌프 두 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1: 한 번은 충분하죠 양이. 저는 네? 길이가 있으니까 양이 크니까 두 번 해야 되는
0: 거. 이거 약간 그 논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옷 살 때. 아니 나는 작은 거 저 사이즈 진짜 작은 거 사거든요. 그러면 하빈 씨랑 근데 저는 왜 똑같은 옷값을 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1: 스몰이랑 엑스라지랑 가격차가 달라야죠.
0: 아니 나는 진짜 그 차등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원단이 조금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스몰 입으니까.
1: 또 그리고 또 길면 또 수선비까지 들어가시잖아요.
0: 그러니까 바지는 거의 내가 봤을 땐 돈을 버려요. 거의. 아니 그러면 자르는 만큼 좀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는 말입니다. 진짜.
0: 그죠?
1: 전 크다고 더 비싼 거 이런 것도 이해도 안 가요. 진짜 속상해요.
0: 그래요?
1: 네. 전 진짜 프리사이즈는 진짜 화가 나요. 진짜.
0: 왜 화가 나죠?
1: 저한테 맞지가 않아요. 옷이 이쁜데 막 프리사이즈 나와버리면은.
0: 그러니까 더 크게 나와야 된다.
1: 네. 프리사이즈가 너무 너무 속상하다.
0: 너무 속상하다.
1: 이 연근님은 돈도 듬뿍 벌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0: 쓰는 만큼.
1: 아 너무 속상하다. 아.
0: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알죠. 남편들 제일 예민한 얘기가 이건 거 알죠.
1: 맞아요.
0: 이 금전적인.
1: 바가지 긁는 거잖아요.
0: 지금. 이거는 바가지가 아니라 총을 쏘는 거예요.
1: 제가 한번
0: 가슴에.
1: 제가 한번 네. 하루가 엄청 바쁜 거예요. 막 방송 촬영하고 막 공연하고 막 한 이렇게 세탕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장난으로 내가 돈 벌어오는 기회야 이렇게 한번 했어요. 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지 말라 했잖아. 집에서 고양이 기원했잖아. 집에서 고양이 똥치우라 했잖아. 하면서 혼내서라고.
0: 아 그래요? 나 근데 나는 와이프분 그 의견에 약간 동의해요.
1: 아 진짜.
0: 아니 최근에 많이 힘들어 보이길래 오늘도 눈 뻘겋고 그러길래.
1: 맞습니다. 네. 이청희님은 바지 길이 자르고 그걸로 가방 만들어 쓰세요. 봉디.
0: 청희님 네 차단해 주세요. 네. 이청희님 지금 깔끔하게 차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 무슨 가방? 에코백 만들려고요? 그 정도로 많이
1: 아닙니다.
0: 자르진 않아요.
1: 아닙니다.
0: 그 정도로 많이 자르진 않아요. 다리는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자르진 않고요. 네, 가방 만들 정도는 아니에요. 네.
1: 맞아,
0: 동전지갑. 동전지갑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열심히 하면. 근데 가방은 아니에요. 가방은.
1: 근데 또 봉디님은 또 여자 사이즈도 맞으니까.
0: 네. 위로가 안 되는 건 뭐죠?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요.
1: 402사님은 몸은 그렇다 치고 설거지할 때 세제 듬뿍 짜서 쓰는 건 이해되나요?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싶은 거야.
0: 이거 조금 아 이건 좀 그렇다. 4024님이 만약에 설거지를 하는 분이라면은 인정.
1: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거품을 좀 많이 나야 좀 하는 맛이 나요.
0: 그렇긴 하죠. 이게 뽀득뽀득한 게 그리고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 맞아요. 먹거나 그럴 때는
1: 거품이 막 엄청 나줘야 뭔가 설거지한 느낌 나가지고 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0: 그리고 뜨거운 물로 헹궈야 돼.
1: 아 맞아요, 맞아요. 기름은
0: 무조건 그래야지 좀 약간 왜냐면 차가운 물로 헹구면 알죠.
1: 아예 안 닦여요.
0: 미끈미끈한 게 남아서 좀 뜨거운 물로. 네.
1: 조미건님은 시작은 저는 바지 수선 비용도 또 내야 함.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감이 좀 안 되긴 합니다.
0: 그래요? 완전 개짜증 나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불공평하다라는 건 저는 이럴 때 느껴요. 네. 이럴 때
1: 저는 바지를 좀 살 때 그 여유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네. 어디 여유분 말씀하시는 거죠?
1: 지장이 조금 짧아서 조금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0: 아, 근데 기장은 짧은데 네네. 엉덩이 너무 꺾이네요. 한 치수 크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 일부 의도하신 거예요? 약간 먹고 있던데 의도인가요?
1: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바지를 조금 타이트하게 사요. 왜냐면은 나 살 뺄 거니까.
0: 그런 의미로 그게 약간 하빈 씨 직업이 코미디를 하는 분이니까 그게 어떤 장치는 아니죠.
1: 절대 저는 옷으로 웃기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0: 내가 고민했거든. 저거 보면서 웃어줘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줘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 먹고 있는 게 장치일까 봐 코미디언이 어떤 상대방을 재밌게 주려는 아니군요. 네. 7913님이 봉디 그러면 9부 8부 바지 사서 입으면 됩니다. 저도 숏다리라 9부 8부 입습니다. 7913님 이걸 팀킬이라고 해요. 7913님 이렇게 하는 걸 팀킬이라고 해요. 네. 아쉽지만 네. 7913님도 같이 차단하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

0: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6: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5: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5: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 뻥이 왔어요.
6: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5: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7: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8: 월드클래스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인사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9: 네, 또 화요일에 만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8: 네. 오늘 끝곡은요, 송하빈 씨의 그 홀로서기를 화이팅하는 마음에서 이하이 씨의 홀로 네, 준비했고요. 해화동 공연 이번 주 일요일이죠?
9: 감사합니다.
8: 네, 잘 되시기를 제가 꼭 기도드릴게요.
9: 감사합니다.
8: 네, 저는 내일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요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 마음의 여유가 넉넉치 못하다. 넉넉하다는 기준에 차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거나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발음 때문에 뒤에 오는 글자가 지인지 치인지 헷갈리는데요. 정답은 넉넉지입니다. 우리말 규정에 따르면 하지가 줄어들 때 하 앞에 글자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처럼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면 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넉넉하지에서 하가 빠진 넉넉지가 되는 것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익숙하지가 익숙지가 되고 생각하지가 생각지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이 작품이 언제 개봉한 영화인지를 맞춰보세요.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앞으로는 신입을 뽑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야.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져서 태풍이나 홍수도 잦아질 거고. 2026년에 들어도 전혀 낯설지 않은 걱정이죠. 사실 이 작품은요, 1999년에 개봉한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영화 플레전트 빌입니다. 세기말을 앞두고 미래를 걱정하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린 꽤 많은 걸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현재를 사는 주인공은 피카소와 헤밍웨이가 활동한 1920년대를 동경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대의 사람들은 더 과거인 1870년대 벨에포크를 황금시대라고 불렀죠. 이렇게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시간을 더 빛나게 기억합니다. 어쩌면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 황금시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플레전트 빌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테디베어였습니다. 1999년에 개봉한 리즈 위더스푼,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영화 플레전트 빌. 고등학생 데이빗과 제니퍼가 우연히요 과거를 배경으로 한 TV 흑백 시트콤 플레전트 빌 속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5145님은요, 추억으로 포장된 과거가 더 멋지게 보이기도 하죠 하셨고요. 맞아요. 우리 아유 옛날은 말이야 이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죠. 동학님은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추천해줘서 시네타운 처음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동학님. 맞아요. 뭐 우리는 자꾸 과거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영화적으로 보면 우린 또 시네타운이니까 지금 한국 영화계의 거의 르네상스 같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뭐 영화가 많이 줄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한국 영화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혹시 이때가 그리워지지 않게 계속해서 한국 영화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2부에는 김초희 감독님과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함께하고요.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거든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0: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신청곡들은 모아서 일요일 새 코너 영화 음악의 발견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 주말에도 시네타운과 함께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

먹기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여러분은 지금 가수 성시경이 사랑하는,
7: 배우 정혜인이 사랑하는,
8: 배우 엄지연이 사랑하는,
9: 배우 구교환이 사랑하고,
10: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6: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제철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2: 제가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새내기였을 때 주위 친구들은 모두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야, 아, 이게 캠퍼스의 로망이지. 야, 우리 미팅하러 가자.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홀로 서울살이를 시작했던 터라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아,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과 식당을 오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막차를 타고 창문에 제 머리를 콕콕 박으며 졸다 깨다 집에 가는 게 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하루는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 모두가 행복한 것 같네. 나만 빼고. 유독 마음이 쓸쓸하고 허기지던 날들이었어요. 그때 버스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DJ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청춘이라는 터널을 지나며 인생이 너무 쓸쓸하다고 느끼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선물하고픈 영화예요. 라디오 DJ는 영화 원스를 소개했고 뒤이어 나온 노래에 남녀의 하모니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이야, 노래가 고단한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후 찾아온 주말, 저는 밀린 잠을 자는 대신 작은 노트북으로 영화 원스를 찾아봤습니다. 화려한 헐리우드 스타도 없고요. 그저 회색빛 감도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차가운 길거리에서 만난 두 사람.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완성해가는 모습이 세상 그 어떤 영화보다 아름다웠어요. 제 초라한 자취방에도 온기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힘들 때마다 영화 원스를 찾아보고 OST를 들으면서 고단한 청춘의 터널을 버텨냈습니다. 이제는 제법 번듯한 직장인이 됐지만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퇴근길이면 그 시절 막차에서 듣던 영화 원스의 멜로디가 방울방울 떠오릅니다.

영화 원스에서 Falling Slowly 들었습니다. 유리 혜진님이요. 어제 하루 종일 갑자기 떠올라서 노래 흥얼거렸었는데 시네타운이랑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하셨어요.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원스의 노래 위로를 받고 영화 한 편이 주는 힘 덕분에 고단한 청춘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제철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영화 얽힌 좋은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라디오랑 여러분의 감정의 주파수가 그렇게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 6시쯤? 뭔가 퇴근길 요럴 때 라디오 들으면 참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영화 열긴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영화 듀엣에서 기네스 펠트로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정인님이요? 들어본 노랜데 제가 기억하는 목소리는 다르네요. 다른 분이 부른 버전은 좀 거친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원곡은 킴 칸스가 부른 건데 들려드린 곡은 기네스 펠트로가 불렀습니다. 와, 기네스 펠트로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군요. 4757님이 여름 감기에 걸렸어요. 코는 줄줄,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멍해요. 근데 일은 또 해야 하고요. 새벽에 출근해서 바쁘게 일해야 해서 입맛이 아예 없네요. 애먼 얼음물만 마시게 되는데 감기 걸렸는데 얼음물 드시면 안 되는데 빨리 저녁이 돼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시네타운 들으면서 아픔을 잊어봅니다 하셨어요. 아, 요즘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에어컨도 그렇고. 우리 아휴 4757님 얼른 감기 나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효정님은요. 그 4757님 그 약간 좀 따뜻한 물 드시는 게 좋을 텐데 더워도. 우리 효정님은요. 포항은 흐리고 서늘해요. 그래서 좋은데 대학 1학년 아들이 기숙사 방 빼면서 잔뜩 가져온 빨래가 안 말라요. 손빨래 건조기 사용 불가 옷만 사입은 아들 때문에 어금니 깨물어본다고. 아 그쵸. 실내 건조가 잘 안 되죠. 아까 4757님 이따가 점심시간에 약국이라도 들리실 수 있으면은 가셔가지고 뭐 비타민 같은 거, C 같은 거, 비타민 C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조금 나아지는데. 아유 걱정이네. 우리 민호님은 영화 릴로와 스티치에서 하와이안 롤러코스터 라이드 들러주세요 하셨어요. 지난주 좀 이르게 제주도로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휴가 다녀오셨구나. 비가 와서 좀 아쉬웠다고. 그래도 밭에서 일하는 지금보다 천국이었지요. 지금은 너무 너무 덥다고 우우 하셨습니다. 민호님이 신청하신 곡이죠. 영화 릴로와 스티치에서 하와이안 롤러코스터 라이드 들려드립니다. 오늘 힘든 분들이 많으시네. 잠시 후 2부에는요.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김윤석,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엄중호, 지영민 역을 외국 배우로 캐스팅을 해볼 거예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아니면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해치되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정보.
7: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부산, 울산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의 5에서 4시, 강원과 경상권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가 28도, 대구가 24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제주와 동해안 남해안에는 또 비가 내리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0: 언젠가 만들어질 그 영화를 위해
1: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0: 시네타운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초희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0: 유림님이요. 오늘은 리메이크 프로젝트 하는 날이에요. 감독님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2: 저도 반갑습니다. 네.
0: 자, 오늘도 시네타운의 캐스팅 보드가 활짝 열려 있어요. 리메이크 프로젝트 감독님 오늘 캐스팅 함께할 작품 어떤 걸까요?
2: 아, 네. 오늘은 충격적인 범죄 실화를 영화화한 네, 정말 유명한 영화입니다. 네. 500만 관객들을 열광케 했던 그 작품, 영화 추격자입니다.
0: 아, 진짜 무서운데. 예.
2: 그래서 오늘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김윤석, 하정우 배우님이 연기했던 엄중호, 지영민 역을 외국 배우로 캐스팅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영화 추격자 개봉을 앞둔 화제작 호프를 만든 나홍진 감독의 장편 영화. 이게 데뷔작이었어요?
2: 네.
0: 대박이다, 정말.
2: 근데 참 그 데뷔작이 이렇게 탄탄한 스토리와 흥미진진함을 갖게 연출하는 감독이 진짜 드물죠.
0: 그러니까요.
2: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이 진짜 상업 영화의 가능성이 네. 진짜 무한대로 보이던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2: 네. 그 이 나홍진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던 당시 나이가 30대 중반이고요.
0: 오. 예. 그 생각과 또 대단하네요.
2: 한예종 영상원 전문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랬구나.
2: 예, 이게 2008년도 영화니까 순 제작비 대략 35억이 들어간 저예산 영화인데 500만이 들었으니 실로 수익이 엄청났던 거죠.
0: 그러네요.
2: 예, 당시 기존 스릴러물이 가진 클리셰를 완전히 비틀었고요. 전직 형사와 연쇄 살인범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진짜 흥미진진하죠. 그 아스팔트 위에 막 구르는 그거 막 보셨습니까?
0: 진짜 너무 멋있다고 하셨는데. 예,
2: 이번에 이제 방송 나오면서 이제 다시 새로 한번 봤는데 네.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그때 데뷔작부터 깐 영화제 초청받아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0: 맞아요.
2: 예, 곧 이제 나홍진 신작 기다리고 있잖아요.
0: 네,
2: 네 다시 한번 봐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추격자 이야기하면 또 배우들의 연기 빼놓을 수 없죠.
2: 네, 사실 그 하정우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연쇄 살인마 지영민 역은 네. 워낙 센 캐릭터라서 사실 많은 배우들한테 처음에 대부분 거절당했대요.
0: 어려울까봐 그랬나?
2: 너무 잔인하고 네 그게 또 이게 미투 터지기 전에 또 영화인데 네. 보면 여자들 그 막 여자 주인공 그 다루는 방식 같은 너무 잔인하고
0: 맞아요,
2: 이런
0: 맞아요.
2: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거절당했었는데 이제 하정우 배우는 김윤석 배우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작품에 이제 참여했다고 하죠. 그 결과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제 충무로 주역으로 하정우 배우님이 이때를 기점으로 진짜 날개를 확 달았거든요. 그 전부터 존재감은 계셨지만
0: 맞아요.
2: 네. 그리고 김윤석 배우님은 그 타짜 아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후에 이게 거의 주연급 영화로 처음 한 작품입니다.
0: 네.
2: 이 둘의 진짜 시너지가 발해서 정말 거물급 배우가 됐죠. 이 추격자로 인해서.
0: 맞아요. 네.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추격자. 감독님이 영화의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장 안마소를 운영했던 전직 형사 엄중호. 김윤석 배우님이 연기하셨죠. 예, 엄중호. 는 최근 데리고 있던 여자들이 잇따라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사라진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모두 4885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명.

0: 형 미진 마저 연락이 두절되고 미진을 찾아 헤매던 중에 중호는 우연히 지영민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옷에 묻은 피를 보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직감하고 추적하게 되죠. 근데 중호와 함께 경찰서에 잡혀간 영민은 실종된 여자들을 모두 죽였지만 미진은 아직 살아 있을 거라고 태연하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네. 영민의 충격적인 살해 고백에 경찰들은 우왕좌왕하고 중호는 미진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녀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 사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영민. 이런 게 진짜 재밌죠. 풀어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풀어줘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사실 신인 감독이 이런 거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출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때부터 진짜 나홍진 감독님은 싹이 보였습니다. 네. 결국 미진을 살해하고 영민의 거주지를 알게 된 중호는 그를 찾아가 최후의 결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영화 추격자의 엄중호와 지영민은 어떤 인물일까요?
0: 예, 이 엄중호 현사는 되게 이제 형사들이 범인을 쫓으니까 굉장히 막 정의롭고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엄중호는 시작서부터 단순히 착한 주인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맞아요. 인물로 나오거든요. 형사 출신인데 현재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 중인 어떻게 보면 참 속물이라고 할 수 있죠. 속물을 넘어서는 나쁜 사람이죠. 사실 형사 출신답게 그런데 동물적인 직감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면서 거친 성격, 한번 의심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뭐 그런 계속 쫓아가는 그런 캐릭터죠. 나쁜 놈이지만 사실 더 나쁜 놈을 잡기 위해 끝까지 달려드는 사람으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지영민은요,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자이자 맞아요. 사이코패스 캐릭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진짜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네 청년같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근데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다가 몇 마디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점이 관객들로 하여금 이제 진짜 소름 끼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이 절대 악 캐릭터 이 사이코패스가 사실 사이코패스가 성향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인물들은 그전에 외국 영화에서도 이렇게 다뤄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이코패스를 진짜 실제로 마주하는 건 이 영화 거의 처음입니다. 동네 청년 같은데 무지막지한 살인마. 네. 진짜 그 역할을 하정우 씨가 너무 리얼하게 잘해주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1: 이 이후로 살인자들만 보면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영화 추격자의 엄중호와 지영민 외국 배우로 캐스팅할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또 두면 좋을까요?
0: 네. 추격자는 캐스팅을 전형적으로 하면 완전히 망하는 영화죠. 네, 대개가 캐스팅이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보통 범인을 쫓는 사람은 멋있게 살인마는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뽑잖아요. 그런데 추격자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전직 형사 엄중호 역은요. 형사였는데도 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형사하다가 잘려서 보도방 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없어진 아가씨들을 찾는데도 돈 때문에 찾았던 거고요. 그래서 겉보기에 잘생기고 정의로운 느낌의 배우 말고요. 좀 쓰레기같이 생겼는데 아 이렇게 하면 그 캐스팅한 배우는 뭐가 되는 거지?
1: 그러니까요.
0: 네, 이상하게 왜 응원하게 되지? 그런 느낌이 드는 배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네. 두 번째로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지영민은 엄중호 역보다 사실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이미지의 배우를 떠올려야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추격자의 살인마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배우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박보검 배우 같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죠.
1: 예,
0: 그런 느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저런 짓을 그런 느낌 들면 그게 진짜 공포니까요. 근데 사실 박보검 배우님 이런 역할 못할 것 같아요. 시켜도 악이 하나도 없어서.
1: 근데 또 되게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섭네요.
0: 네.
1: 희지님이 추격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예요. 호러보다 백배 만배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보러는 갈 건데 근데 4885 외국 배역

0: 친구가 영어로 대사하면 그 느낌이 날까요?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4885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자, 방법을 여러분, 찾아야죠.
0: 그러니까요. 네. 영화 추격자를 리메이크가 된다면 리메이크한다면 외국 배우들 중에서 어떤 배우가 엄중호와 지영민을 맡으면 좋을까요? 테리오스트리 직접 캐스팅 디렉터가 돼서요. 배우 이름, 캐스팅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두 캐릭터 중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초희 감독님이 뽑은 최종 캐스팅에 선정이 된 분께는 선물 드릴 거예요. 보내주시는 동안 음악 드릴게요. 영화 추격자에서 분노.

0: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영화 추격자를 리메이크한다면 외국 배우들 중에서는 어떤 배우와 어울릴까요? 시네타운 테리오스들이 뽑은 후보들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네, 4437님입니다. 엄중호 역에는 리암 리슨요. 네, 범인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도망가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끝까지 쫓아 응징해줄 것 같거든요. 지영민 역에는 맷 데이먼이요. 그저 평범한 시민인 듯 하지만 그 속에 악마가 숨어있는 연쇄 살인범을 새롭게 연기해낼 것 같아요. 맷 데이먼님은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잘생겨서 좋네요. 일단.
1: 네. 더 어쨌든 무서워. 마운자로 이런 거 해가지고 살을 좀 더 뺀 다음에.
0: 아, 지금은. 8366님은 엄중호 역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거친 삶에 치여서 사는 중호 역에 어울릴 것 같다고. 욕도 찰지게 잘할 것 같고. 지영민 역에는 사이코패스 느낌으로 데인드한 튤립 피부에 나온 잘생긴 배우인데요. 네. 광기 가득한 눈빛과 무표정으로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1: 진짜 잘 어울리네요. 저 좋네요. 데인드한 정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뭐 티모시 샬람맥 그 테페미 계열입니다. 이 배우가. 그래서 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는 테페미가 아닌 다른 어떤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은희님입니다. 전직 형사 엄중호 역에는 007 시리즈의 다니엘 크레이그. 달리기가 빨라서 지영민을 한 번에 잡을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 나오는 나오 니콜라스 홀트요. 니콜라스 홀트의 얼굴에서 감기가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조금 약간 그 덜... 순박한 거랑 거리 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0: 창현님이 엄중호 역에는 브래드 피트, 지영민 역에는 에드워드 노튼이요. 두 캐릭터 모두 잔인함과 약간의 블랙 코미디적인 느낌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되게 날카롭다. 두 배우 모두 카리스마까지 있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파이트 클럽에서 보여준 좋은 호흡을 추격자 리메이크에서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1: 오,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0: 맞아요.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음악 들어볼게요.

0: 영화 추격자에서 추격자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미인님이 엄중호 역에는 제이크 질레나를 추천합니다. 오, 2표 아닌가요, 지금? 집요하고 거친 추격자의 모습을 잘 표현할 것 같다고. 연쇄살인범 지영민 역에는 빌 스카스가드요. 평범해 보이지만 섬뜩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것 같다고. 아, 오늘 좀 캐스팅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1: 아주 아주 다양합니다. 세상이
0: 좋습니다.
1: 부패 같습니다. 네.
0: 부패.
1: 네. 그다음에 7993의 7993님입니다. 엄중호 역에는
0: 오,
1: 휴잭맨이요.
0: 도표.
1: 프리즈너스 같은 영화 속에서 보여준 집요한 집념과 거친 감정 연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영민 역에는 마이클 패스벤더를 추천하고 싶어요. 차분하고 직적인 모습 속에 숨겨진 섬뜩함을 표현하며 연쇄살인범 역할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늘은 정말 다양하게 저기 오고 있네요.
0: 맞아요.
1: 네.
0: 0788님은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 역은 마크 러팔로 배우요. 일단 이미지가 딱이에요. 턱수염 싱크로율까지 딱이에요. 밑바닥 인생이랑 정의감 넘치는 역할까지 소화 잘할 것 같고,
1: 네.
0: 하정우가 연기한 지영미는 위플래시의 마일즈 텔러요. 완전 평범해 보이는데, 아, 사이코패스의 양면성 완벽하게 연기할 듯하다고. 아, 그때 못한 걸 여기서 죽이면 되겠네. 위플래시에서 광기 어린 눈빛이 딱 겹친다고 소름 끼치는 역할 완벽하게 소화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 캐스팅 좋습니다.
0: 네.
1: 네. 그, 5783 님입니다. 엄중호 역에는 키아누 리브스요.
0: 오.
1: 집요하게 지영민을 추격하다 결국 스스로 찾아가 끝을 보는 카리스마가 키아누 리브스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좀 착하네.
1: 네.
0: 자, 광고 듣고 와서 김초희 감독님이 픽한 최종 캐스팅 발표해 볼게요. 쇼리 신라! 고려 김포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제조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2: 제작 시네타운, 원작 2008년 영화 추격작, 캐스팅 김윤석이 연기했던 엄중호 역의 마크 러팔로, 하정우가 연기했던 지영민 역의 데인드한, 도움 주신 분들 0788-8366님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0: 0788-8366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김윤석이 연기했던 엄중호 역의 마크 러팔로, 하정우가 연기했던 지영민 역의 데인드한 택해주셨습니다. 0788님이 우우 나는 이거 언제 캐스팅 성공해 으앙, 오늘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독님, 이렇게 최종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아, 네. 0788님이 어젯밤 꿈에 나왔거든요. 뻥입니다. 아니, 역시 계속 로또처럼 계속 하니까 한번 됐나 봐요.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 마크 러팔로 배우가 사실 그 4885를 영어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4885만 한국말로 했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네. 이미지의 배운 것 같아가지고
0: 맞아요.
3: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인드한,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진짜 찰떡인 배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개치입니다. 이런 게 운이죠. 다음부터는 개치 반영 안 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인드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기도
0: 맞아요.
3: 해요. 정말.
0: 네. 자, 영화 추격자에서 여전히 비 내리는 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초희 감독님이 클로징 멘트 하실 거예요.
3: 네, 오늘도 영화처럼.
0: 감사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서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포털 미식 사이트에서 세계 최악의 음식 순위를 뽑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두부전과 콩나물밥이 이름을 올렸대요. 니들이 그 맛을 알아?

슴슴한 콩나물밥도 달래 양념장 넣고 쓱쓱 비비면 꿀맛이고요. 담백한 두부전에 막걸리 한 잔 더해지면 게임 끝이죠. 데친 브로콜리도 초장만 있으면 계속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은 이 환상의 조합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사람도 비슷하죠. 혼자일 때

0: 나는 평범했어도 좋은 사람들 만나면 갑자기 텐션 업, 매력 업, 재미 업. 오늘 우리도 서로의 꿀조합이 되어보자고요. 함께라서 더 즐거운 오후의 찰떡 케미,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12시엔 주연영분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연영이고요. 첫 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왔습니다. 글로벌 미식 사이트에서요. 전 세계 미식가들을 대상으로 그 미식가들도 어떻게 선정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평점이 낮은 음식 100선을 뽑았는데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두부전과 콩나물밥이 각각 91위와 60위에 이름을 올렸대요. 여러분 그거 공감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 두부전과 콩나물밥을 이제 미식 요 테스트를 할 때요. 간장이나 그 달래 양념장을 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포함을 안 시켰을 때는 사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맨밥에다가 콩나물만 이렇게 쓱쓱 비벼가지고 있으면 이거 뭔 맛으로 먹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 우리 인도 커리 먹을 때 난 있잖아요. 그 난도 사실 그 커리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지. 그 난만 있으면은 그것도 맛없어요. 같이 있으면 환상의 조합이 되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환상 궁합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입맛 없을 때 이 콩나물밥에다가 그 달래 양념장 싹싹 비벼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죠. 요즘에는 또 저는 그 애호박 있잖아요. 애호박이랑 그거 데쳐가지고 약간 그 있잖아요.

고기 다진 고기 섞어가지고 그것도 맛있더라고. 그 비빔밥도 애호박. 어, 그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또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배고파지는데 우리 지주님들 오늘도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저랑 2시간 맛있게 맛있게

어쨌든 이 밥, 고추장, 참기름 다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또 우리 태미정님은 주디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저까지 기분이 업이 되네요. 이뻐요 하셨고 또 우리 5137님도 주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 완전 상콤상콤한 매력 앞머리부터 팡팡 터지잖아. 이렇게 아,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끝나고 오늘 아, 평소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오는데 끝나고 그 미장센 단편영화제 또 폐막식이 열리는데 그 주디가 저 사회를 보러 가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부터 이쁘게 꾸미고 왔습니다. 자, 잠시 후 주주님들의 일상 속 작은 에피소드도 꽁트로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크릿 쭈쭈 이어지고요. 2, 3부에서는 태토녀 조현영, 애견남 정규미 씨와 함께하는 현실 연애 고민 상담소 환장 연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0: 지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2020년.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5: FBI 파워 FM.
6: 너랑 나랑 비밀 일기 시크릿 쭈쭈.

0: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드디어 올해도 러브버그의 계절이 와버렸잖아. 사실 러브버그가 이 모기처럼 사람을 물거나 하진 않지만 그냥 괜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잖아.
1: 어우야, 우리 집 15층인데 대체 이 고층까지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얘네도 정말 너무 징글징글하다.
2: 에이, 호들갑은 무슨 바퀴벌레라도 나온 줄 알았네. 쬐끄만 벌레 하나 가지고 유난이요. 얘네도 생명이요, 생명.
0: 아, 근데 너무 징그럽잖아. 거슬려. 아, 어디 전기모기차 어디 갔어?
1: 어우, 기집애. 에이, 그래도 있잖아, 그 러브버그가 해충은 아니라더라. 이게 뭐 땅도 비옥하게 만들고 꽃가루도 옮기고 그 나름 좋은 일도 한대. 언니, 얘네가 때로 있는 걸 못 봐서 그래. 몰려있으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러브버그라니까 그나마 귀엽게 들리는 거지. 원래 이름 뭔지 알아? 붉은 등 우단 털 파리. 야, 언니 이름부터 못생기지 않았어?
2: 야, 뭐 일주일이면 싹 사라진대. 그 너무 미워하지 마라. 사람도 벌레도 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요.
3: 우와우, 할아버지 머리에 러브버그 붙었어요.
2: 아이 이놈 새끼들이 어딨어. 해냥아, 저 모기채 가져와라. 당장 잡아. 아이, 이놈들 빨리 죽이야.
0: 뭔가 러브버그처럼 그냥 괜히 눈에 거슬리고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내 신경을 긁는 것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지 않아? 아, 저기 전화선 또 꼬여있네. 아, 이 전화선은 맨날 풀어두면 또 돌돌 말려있고. 아, 거슬려. 전화 온다. 전화 오는데. 저기요 대리님 전화 안 받으세요?
4: 네? 제가 모르시나요? 저 재즈 노래를 듣느라 고마워요. 에 12시엔 주식해서 모르시나요?
0: 왜 저래? 진짜. 대리님은 아직도 줄 이어폰을 쓰네. 근데 저 이어폰 줄은 왜 또 저렇게 꼬여있대? 신경 끄자 내 것도 아닌데.
5: 현영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요? 제가 보낸 보고서 확인해봤어요?
0: 아, 네네,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자, 아니, 여백도 제각각이고 가운데 정렬도 안 돼 있고, 아니 왜 제목은 맑은 고딕인데 본문은 굴림체고, 아 왜 11포인트였다가 마지막 장면 10포인트야? 진짜 거슬려 죽겠네.
5: 현영씨 지금 다 들리는 거 알아요? 내가 쓴 보고서가 그렇게 난리도 아니야?

리센의 러브 어택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거슬린다 거슬려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자동차 앞 유리에 러브버그 한 쌍이 딱 달라붙어서 운전하는 내내 제 눈앞에서 알짱알짱. 와, 정말 30분 동안 고통받았네요. 러브버그들아 미안한데 얼른 좀 사라져주라.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수도권 기준으로 24일 전후로 러브버그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주주님들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우리 김기현님은 올해도 나올 말, 아, 벌레도 사랑을 하는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운전하는데 그 딱 앞 유리에 한 마리도 아니고 그 한 쌍이 두 마리가 딱 달라붙어서 진짜 아무리 진짜로 달려도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꽤 거슬렸어요. 또 우리 2789님은 일요일에 오랜만에 동네 뒷산 갔다가 러브버그가 길목을 뒤덮어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집 밖은 위험해요. 모여있으면 진짜 위협적이라고요. 라고 보내주셨고, 아니 솔직히 한두 마리 정도, 뭐 한 쌍 정도야 뭐 그냥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길목을 뒤덮고 있고 때로 있으면 사실 좀, 그쵸, 그 모양새가 좀 폭력적이긴 하죠. 또 우리 김세영님은, 아 맞아요, 그리 작지도 않은데 어떻게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라고. 이게 해충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샀어요. 그 티틱 하는 거 있죠. 애들 한 방에 잠재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샀어요. 설치했어요. 또 우리 2081님은 우리 남편은 폰 충전기선 다 풀어놓고 쓰고 다시 말아서 찍찍이 안 붙여놔서 저 너무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남편 쫓아다니면서 쓰고 풀어 헤쳐놓은 전선들 정리해요. 왜 바로바로 정리를 안 하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남편분은 그게 약간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별 불편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놓을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우리 6240님은 저는 부장님 코 숨소리 들락거리는 코털이 너무 거슬려요. 아이고 어떡해. 이게 좀 애매해요. 그쵸?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또 주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또 이 코 숨소리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이게 부장님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니면 또 후천적으로 그 코 안에가 뭐 구조상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좀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요즘 살이 찌셨다든지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코털은 조금 그건 잘라드리고 싶긴 하다. 또 우리 이화경님은 주디 우리 회사에 사내 커플 1호가 탄생했어요. 바로바로 제 양쪽에 앉은 동료 둘이요. 저를 사이에 두고 애정 뿜뿜하는데 너무 거슬려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러워요. 힝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이 러브버그들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주님 양옆으로도 이렇게, 아휴 진짜 어쩜 좋아. 난 빨리 우리 화경님이 좋은 짝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시각 12시 21분 38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8993님은 어젯밤 꿈속에 주디가 나왔는데 오리타를 쓰고 이게 바로 연기지 하면서 연기에 열중하셨는데요. 돼지탈이 아니어서 로또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리타를 쓰고 그러게요. 돼지탈을 쓰고 있었으면은 모를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사시라 마시라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주주님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김양우님은 주디 어제 낮에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더니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출근했더니 지금 눈꺼풀이 너무 무겁네요. 주디의 상큼발랄한 목소리로 잠 좀 깨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알겠어요. 양우님 내가 오늘 텐션을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잠 좀 깨워드릴게요. 또 우리 2081님은 이쁜 주디 출석이요. 저는 미쳤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늘은 정말 미쳤네요. 너무 이뻐서 공유하고 싶어서 찍었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꼭 바다 위 작은 배 같아요. 저 바다에 빠지고 싶네요. 하고 또 사진까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예쁜 하늘 사진, 구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 그거 진짜 애정인데, 사랑인데. 또 우리 우후경님은 날씨도 덥고 주식은 온통 파란색. 오마이갓, 차가운 얼음 들어있는 커피 마시고 정신 좀 차리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얼른 정신 좀 차리시고 맛있는 점심 든든하게 드세요. 주식이고 뭐고 일단 오늘 하루 파이팅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또 우리 신정희님은 두부 구워서 간장 조림하면 최고. 아까 오프닝 듣고 땡겨서 해먹으려고요. 오늘 주디는 와 겨울왕국 공주님 같아요. 아 그러네. 약간 엘사 머리네. 너무 좀 길이를 긴 걸 붙였나? 여러분 이게 붙임 머리인데 약간 엘사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자 아무튼 감사해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조현영 정규민 씨와 다양한 현실 연애 고민 사연 만나보는 환장 연애 함께합니다. 1부 끝곡으로 아까 제가 좀 잘 못 살린 것 같긴 한데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레이입니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다양한 선후배분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후배의 열정 있는 자세에 감동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선배님의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친근함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밝은 기운으로 지친 동료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면서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레이였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14: 펠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0: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외모는 천상계 요정, 성격은 인간미 불불 과하게 솔직한 조현영씨, 그리고 코르티스 컵부터 벌크업 되는 어깨까지 관리하는 남자 정규민씨, 두 분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유,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네, 잘 지냈죠.
0: 무탈하셨어요?
3: 아유, 뭐 특별한 일 없이 네. 잘 쉬고 여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사실 무탈한 게 최고예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저희 제작진들이 지금 또 감동받은 일이 또 하나 생겼는데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복숭아 얘기를 했었는데 규민 씨가 직접 맛있는 신비 복숭아를 예쁘게 또 깎아 오셨습니다.
2: 아니, 그니까요.
0: 저 너무 정말 스윗해라.
2: 너무 깜짝 놀랐어요.
3: 아니, 제가 이렇게 어제 신비 복숭아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제 처음 받아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3: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또 복숭아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2: 그니까 너무 스윗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0: 그니까
3: 다들 말만 이렇게 하고 제어의 인기는 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2: 그러니까
3: 그렇겠죠?
0: 응집돼 있을
2: 너무
0: 거예요.
2: 너무 다시 봤어요 진짜로.
0: 그니까요. 신비 복숭아가 또 이게 또 그때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3: 맞아요.
0: 또 이게 비싸기도 하고 또 감사해요.
3: 아, 아닙니다.
0: 네, 우리 0531님은요 킹 잘 받는 주 조현영님과 킹 밖에 잘하는 규민님 오늘은 또

0: 얼마나 환장할지 기대됩니다. 네, 우리 규민 씨의 그 연기 실력이 날로 이제 그러니까. 향상되고 있어서 네. 저희를 더 이제 열받게 네, 만들어주고. 네, 우리 7288님은 조현영님 오늘 아이가 어릴 때, 진짜 아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리틀 미미 인형 닮았다고.
1: 어머, 세상에.
0: 진짜.
2: 진짜 닮았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진짜.
2: 좀 열받는데?
0: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미미를 생각하셨지?
2: 바로 받아버리시네.
1: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얘기 뭐 종종. 듣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0: 아니 뭔가 오늘 원래도 그랬지만 오늘따라 더 뭔가 오목조목한 느낌이 있고
1: 진짜? 화장이 잘 됐나봐요.
0: 화장도 오늘 잘 됐고 그리고 뭔가 오목조목 그리고 눈도 이제 또렷해가지고 똘망똘망한 느낌이 완전
2: 뭔가 바뀐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인형 같아 인형
2: 너무 인형 같다.
0: 그니까
1: 왜냐면
0: 저번에는 또 그 이제 그 우리 머리감 이슈로 이제
1: 모자를 썼다가
0: 그때는
1: 오랜만에.
0: 또 힙하고
2: 맞아.
1: 머리를 감아가지고
0: 그러니까 오늘따라 뽀송뽀송하시고 인형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저희가 사실 두 분에게 태토녀다 애견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규민 씨는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한 애견족이시긴 한데
1: 완전 오늘 또 한 번 느꼈어요.
0: 심히
1: 복숭아 챙겨온 거 보고
2: 이런 게 그러니까. 태토예요. 이렇게 자기 사람들 챙긴 게 태토예요.
0: 그렇게 보면 또 그렇긴 한데
1: 그런데
0: 그렇죠. 뭔가 제철 과일 챙겨주는 남자는 애견남이라고 생각을 하긴 들긴
1: 근데 이렇게 한데. 발끈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태토 호소인이 맞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호소 태토가 아니라 태토 호소.
2: 꽤나 열받네요.
0: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한번 좀 가져와 봤거든요.
2: 네.
0: 제가 이거 보기를 읽어드리면요 두 분이 해당되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첫 번째는요 대화 중 상대가 말 실수를 했다면 A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웃어 넘긴다. B 농담을 섞어 유쾌하게 놀린다.
1: 아 이거는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 좀 다른데 나는.
2: 그렇죠. 아니 매번 그렇지만 이런 게.
0: 그러면은 그 상대가 약간 주디라고 생각하면서.
1: 주디라고 생각하면은
0: 네.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2: B.
0: 두 분 다 B구나. 그러면은 그래도 꽤 우리가 완전 안 친한 건 아닌가.
2: 그렇죠.
0: 조금 덜 친하면 그러니까 무안하지 않게 그냥 웃어주고
1: 안 친할수록 이제 덮어두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담을 오히려 더 자꾸 끄집어내면서 놀리고.
2: 그렇죠.
0: 자 그리고
1: 현영 씨는요?
0: 저요? 저도 완전 삐긴 해요.
2: 그렇죠. 아무래도
0: 좀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1: 적정한 선에서
0: 그게 또 재밌으니까. 근데 작가님 저 궁금한 게 이게 A랑 B 여기서 지금 뭔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해야지 태토 얘기는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저희 셋 다 B를 선택했고
2: 네.
0: 자 두 번째 질문도 있어요. 팀플이나 협업할 때 나는 A 분위기 좋게 조율과 배려를 우선시한다. B 성과 좋게 목표와 효율을 우선시한다. 아 이건 좀 어렵다.
2: 상황에 따라 진짜 달라가지고.
1: 그렇죠. 네. A B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보통.
0: 자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B.
2: A.
0: 두 분 다 A.
1: 전 B를.
2: 저는 A입니다.
0: 그럼 규민 씨 왜 A로 하셨어요?
2: 아, 저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좀 질문이 폭력적이에요.
0: 그렇죠.
2: 네, 상황에 따라 너무
1: 극단적이죠.
2: 달라서. 네, A 같은 게 이제 뭐 학교 뭐 팀플이나 학교 과제 뭐 엄청나게 내 인생에 뭐 큰 상관 없을 때는 저는 A로 가고요.
0: 즐겨도 되는 건 A로.
2: 네, 근데 네네. 이제 일이면은 무조건 B로 갑니다.
0: 일이면 무조건 B.
2: 네.
0: 근데 뭐 학교 뭐 과제든 일이든 우리 현영 씨가 투현영은 B를 했어요.
1: 네네.
0: 그쵸. 우리 현영 씨는 왜 B로 했어요?
1: 일단 성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0: 그러니까 성과에 지금 딱 성과가 포인트구나.
1: 분위기가 좋고
0: 말고.
1: 이제 조율과 배려를 하다가 성과가 안 좋으면은 그 뒤에 분위기가 완전 이제 안 그렇지. 좋아지거든요.
0: 좋게 만들려다가 그치. 다 망해져버리니까.
2: 맞아요.
1: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분위기를 좀 덜 챙기면서
2: 맞아요. 좋게
0: 저도
2: 하다가 금방 갑니다. 진짜. 네.
0: 맞아요. 동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도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A. 눈치 보며 천천히 다가간다. B. 빠르게 표현하고 연락한다. 아 이거 또 어렵다.
2: 바로 한번 골라보시죠.
0: 바로요?
2: 네.
0: 자 그럼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A.
2: A. 두 분 A예요?
1: 저 B요.
2: 저
0: 혼자 A예요. 전 천천히 그냥 현영이한테 스며들게 만들죠. 네, 두 분은 어때요? 규민 씨는?
2: 저는 B였어요.
0: 어, 빠르게?
2: 네,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제가 첫눈에 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바로 그냥 바로 연락드리고 한 5일 동안 4번 본 것 같아요.
0: 진짜? 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군요. 네. 나의 그냥 플러팅 계속해버리는.

0: 맞아요.
1: 저도 딱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 진짜 제가 먼저 마음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쪽한테 관심 있는데 그쪽은 어떠세요?
2: 아, 그쪽 저는 좋은데 그쪽은 어떠세요?
1: 네, 시간 뺏는 걸까 봐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0: 거의 융단 폭격급으로 직구를 던지시네요.
2: 일처리처럼. 자, 우리 2312님은요, 규미씨 마음에 드는 여자분에게 맨날 복숭아 깎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1: 그니까 이거
0: 이런 거
1: 예사 칼질이 아니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잘그 물렁한
2: 깎았더라고.
1: 복숭아를
2: 무르지 않게 되게 잘
1: 아주
2: 깎았더라고.
1: 예쁘게 잘 깎았더라고.
0: 아이고.
2: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도 있는데요. 연애 중 갈등이 생기면 A. 상대 감정을 생각해서 천천히 기다려준다. B. 계속 대화하며 최대한 바로 해결하려 한다.
1: 이거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0: 그러니까
1: 저는 상대에 따라 좀 다른데.
0: 네.
2: 자, 그래도 한번 둘 중에 굳이 한번 골라볼게요.
1: 제가 그냥 추구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2: 오케이, 오케이, 추구하는 거.
1: 네.
2: 자, 하나, 둘, 셋.
0: B.
2: 규민 씨가 A고 투현영이 B였어요.
0: 집중.
1: 원래 제 스타일은 B인데 상대가 근데 또 너무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면
0: 맞아, 맞아, 맞아.
1: 그래도 좀 기다려 주려고 노력하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제 답답해서 한 이틀 이상은 못 넘길 것 같아. 그쵸?
1: 아.
2: 며칠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현영 씨?
1: 저 한 2주 정도.
2: 진짜로?
0: 굉장히 생불이세요? 부처신가요?
2: 그거 부처님인데 완전히?
0: 네.
1: 그랬던 적이 있었다. 2주 정도까지 이제 기다려 본 적이 있었다.
0: 엄청나다.
2: 그래도 걔 추구하는 바는 바로 해결이다.
1: 네네. 네.
2: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질문이. 자, 이별 후 회복 스타일. A. 추억을 되새기며 조용히 정리한다. B. 새 목표나 취미로 빨리 잊으려 노력한다. 자, 하나. 할 수 있어요?
1: 완전.
2: 자, 하나, 둘, 셋.
0: A.
2: 이것도 계속 다 갈라지네.
0: 진짜? A 없어요?
2: 저 A예요.
1: 저는 B요.
2: B.
1: 추억을 왜 되살리죠? 왜 되새기죠?
0: 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빨리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2: 오히려 더, 왜냐면 나는 빨리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게 부작용처럼
0: 맞아요, 맞아요.
2: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0: 맞아요.
2: 그걸 좀 충분히 즐긴다고 하긴 그렇지만 느껴요, 저는.
1: 아, 진짜?
2: 느끼고 슬플 만큼 슬퍼하고
0: 뭔가 새로운 걸로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약간 마음에 부채를 쌓는 느낌이에요. 언젠가 터진달까?
2: 맞아, 저도 비슷해요.
0: 네.
2: 자, 일단은요. 아, 그럼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0: 네.
2: 아, 원래 마지막 질문이었네요. 자, A가 3개 이상이면 에겐, 그리고 B가 3개 이상이면 태토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자, 저희가 또 해본 결과. 저희는 투현형은 태토녀였고, 그리고 태토 호소인이었던 규민씨는 에겐남인 걸로 별로 놀랍지 않은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0: 납득이 불가능한데.
2: 예. 네. 놀라운 거 하나는 뭐 저는 에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태토가 좀 있었고.
1: 익히 예상한 결과라고.
2: 예, 예.
1: 작가님께서.
2: 규민씨는 변함없이 에겐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뭐 넘어가시죠.
2: 네, 이거 정리됐습니다. 저희 다 정했어요. 끝났어요.
1: 네.
2: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네네.
2: 자, 환장 연애에서는요, 주주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두팝을요 환영합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2: 네.
1: 긴 고민 글은 12시엔 주연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0: 긴 사연 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구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방송에 문자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그러면 자 이제 또 사연을 만나볼 건데 오늘도 과몰입 들어가 주시고요.
1: 네.
2: 자, 첫 번째 사연은 가족 사진 참 예쁘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현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고요. 지금 남자친구와는 9개월째 만나고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진지하게 앞날을 생각하며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 남친 집에 인사도 드릴 겸 처음 가게 됐죠.
2: 어머, 현영 씨. 아, 규민 씨. 아, 규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
0: 그치. 우리 현영이 예쁘지.
2: 예쁘다.
0: 근데 우리 현영이는 마음이 더 예뻐.
2: 아이고.
1: 처음 뵙겠습니다. 조현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2: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아, 편하게 앉아요. 밥 다 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1: 그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후식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제 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2: 아, 충전기.

0: 안방에 있는데.
1: 아, 안방엔 막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0: 아유, 뭐 어때? 곧 가족들 사이인데. 괜찮아. 편하게 들어가서 저희 충전해요.
2: 어, 맞아, 맞아.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피곤하면 안방 침대에서 한숨 자고 나와도 되고.
1: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방에 들어와서 충전을 하려는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네? 작은 탁상 액자가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단란한 가족 사진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님과 손을 잡고 있는 여자 한 명.
0: 어, 충전은 했어? 내가 이걸 여태 안 치웠네. 이거 왜 여기 있냐?
1: 네?
0: 예전에 놀러 갔을 때 민지랑 찍은 사진. 아유, 이건 한참 됐어. 예전 일이야.
2: 아, 엄마. 아.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그걸 갖고 있어.
0: 아니, 사진을 버리기도 못하고. 아, 그리고 그냥 치우는 거 그냥 까먹은 거야. 워낙 거기 오래 있어가지고.
1: 괜찮아요. 에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저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이미 남자친구와 전여친과 9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해서 가족처럼 지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눈으로 보니 그 시간들이 체감이 확 났다고 할까요? 제 앞에서 의식도 못한 채 전여친 이름을 얘기해버린 어머님도 그렇고요.
2: 아, 현영아, 기분 많이 상했어? 근데 알지? 그 우리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진짜 아니고. 나 전여친한테 진짜 미련 없어. 나 너뿐이야.
1: 남자친구를 못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날 이후 자꾸만 그 단란한 가족 사진이 자꾸 떠올라서 머리가 아픈데 저 괜찮은 거겠죠?
0: 가족 사진 참 예쁘네. 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 구두 상품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 정보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자분이 그 전에 연애를 많이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최장기간 연애가 1년 9개월 정도래요. 그래서 저 정도로 가족들까지 이렇게 가깝게 지낸 전남친은 없었대요.
2: 야, 그리고 9년 장기 연애가 엄청나네요.
0: 엄청나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랑도 일단 서로 교류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갈 정도로 엄청 친밀하게 지냈고 결혼 생각까지 거의 했었던 것 같아요.
2: 네, 그랬을 것 같네요.
0: 네. 그럼 우리 현영 씨는 혹시 이 사연에 대해서 좀 공감하세요? 어때요?
1: 저는 뭐 이런 적이 없어서 사실 감도 안 와요. 어떤 기분일지. 근데 진짜
0: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이런 사진이 있는 거야.
1: 근데 저는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하고 그걸 일부러 하신 게 아닌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2: 그쵸.
1: 최대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제가 더 잘 해주려고 좀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2: 90년 만날 거니까.
0: 네. 맞아.
1: 9년은 사실 진짜 말로 하면은 되게 오랜 기간 같지만 막상 진짜 저랑 결혼을 한다면 규민 씨 말대로 90년을 같이 함께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2: 그렇죠.
0: 맞아요. 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9년이 길지만 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0: 자, 근데 오히려 장기 연애한 분들이 헤어질 때 더 미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주변에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기는 했는데 그렇죠. 남자친구분도 사실 그러실 듯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뭔가 또 남친보다 남친의 어머님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름을 전여친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름이 잊혀지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2: 그럴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저, 나도 모르게 툭.
1: 맞아. 제 생각에는 그 여자친구분이 집에 갔을 때 막 안 반겨주시거나 막 좀 뜨뜻미지근하게 그래 왔니? 막 이런 식으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내색을 하셨었더라면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0: 그치.
1: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살갑게 맞아주시면서 잘 대해주셨으니까 그냥 뭐 9년 만나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더 친하게 지내려고 저는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0: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네. 우리 212사님은요 장기 연애니까 어딘가에 증거가 남아야 있을 순 있는데 협탁 옆 사진은 너무 크리티컬이네요. 보자마자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1: 아, 이때 남자친구분이 내가 봤을 때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액자를 깨가지고 그 사진을 막 찢어버렸으면
0: 갈기하게 찢었어야 돼요.
1: 그랬으면 좀 나

0: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머님은 그냥 그런 것도 다 추억이라 생각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랬잖아요. 사진이라 버리기 못했대요. 이거는 그냥 뭐 어쨌든 이제 인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소중한 추억인 거지.
2: 그리고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죠, 오히려.
0: 아, 오히려 맞아요. 그냥 네.
1: 그냥 냅둔 거죠.
0: 맞아. 또 우리 5137님은요.
1: 에구구. 사연자분 진짜 마음 많이 긁히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란한 분위기의 가족이라면 저는 더 마음이 가고 빨리 그 일 잊고 결혼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0: 빨리 잊고. 아, 맞아. 이 문자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는 네. 예전에 그 전에 그 남자친구가 그 남산에 한번 남산 가서 자물쇠 채우는 거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더라? 뭐 근데 가본 적 있다고 이미 에?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알랑 그걸 부지런하겠다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놀랐지만 나도 한 번도 살면서 안 해봤는데 그거를 먼저 해봤다니 그래서 그럼 다시 가서 같이 망치로 그 빨리 찾아가지고 부셔버리자 부시고 새롭게 이제 나랑 해서 끼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2: so cool하고
0: 아니 있었어요.
2: 긍정적이시네요.
0: 아니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럼요. 사실 이미 뭐, 만나고 있는 사이인데.
2: 맞아.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뭐 할 수가 있겠어요.
1: 맞아요.
2: 그냥 이제 그거를 이제 지울 만한 더 좋은 추억을 쌓으면 되죠.
0: 맞아. 또 우리 3417님께서
2: 현재 여자친구 앞에서 때려 부시지 않는 것이 좀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액자를 때려 부수겠습니다.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1: 현영 씨 같은 분들이 많네요.
2: 네. 근데 진짜로 때려 부셨어야 돼.
0: 근데 진짜로 깨서 부셨으면은 좀 놀래기도 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이 정도까지 야, 너무 폭력적이다. 또 우리 9302님은요 저는 결혼 후 신우의 결혼 사진에서 남편의 전 여친 사진을 발견했었답니다. 아유 미처 정리할 시간이 없었나 보죠. 뭐 그러려니 하세요.
2: 맞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미 또 결혼을 진짜로. 해버리면은요.
2: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닙니다.
1: 맞아요.
0: 또 우리 윤범상님도
3: 저는 전 여친 편지도 걸린 적 있어요. 다 버린다고 버렸는데 미처 구석에 정리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추억이 될 거예요.
2: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1: 그래요?
0: 진짜 걸려요.
2: 네, 전 남친 편지를 현 남친한테 들킨 적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0: 네네네.
2: 그때 되게 좀 성숙하게 좀 반응을 해줬었어 가지고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0: 그렇죠. 옛 추억이니까.
2: 네,
1: 맞아요,
2: 너무
1: 맞아요.
2: 막 기분 나빠하지 않고.
0: 지금 이미 결혼해서 같이 사는 집도 아닌데.
2: 네, 맞아요. 그냥 얼른 정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이제 넘어가줘서.
0: 그러니까요. 자, 일단 저희는 여기서 박진영의 너뿐이야 듣고요. 3부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5297님은요. 아 규민 씨 같은 애겐테토남 남편은 물 건너갔고 사위라도 보고 싶네요.
2: 아, 저도 사위로 가고 싶네요. 제가 참.
1: 자 아까 저희 또 3부에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다가 전 여친이랑 같이 찍은 가족 사진 때문에 상처받았던 우리 주주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자 저희도 그냥 뭐 가볍게 막간 상황극 한번 해볼까 봐요.
2: 그럴까요?
1: 저희, 네 저희라면 내 연인이 아직도 휴대폰에 전 여친 전 남친의 아주 그냥 서로 다정한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와,
2: 궁금하네요.
1: 네 우리 규민 씨가 남자 친구 역할을 해주면 제가 먼저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조현영 씨가 네. 답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자기야 이 여자 누구야?

0: 아니 나 그거 내가 지우는 거 진짜 깜빡해가지고 진짜 아무 의미 없고 그거 그 나는 그 사진 있는지도 몰랐어.
1: 아 진짜? 그럼 지금 초기화해. 그 사진만 지워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0: 다 초기화? 지워?
1: 아 그냥 초기화하고 전화번호부도 다 초기화해. 나도 지워. 다 지워버려. 벽돌폰 만들어. 핸드폰 바꿔.
2: 나도 지워.
1: 아유 좀 장난으로 해보긴 했는데 네,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그 사진 있는지도 몰랐어라고 한다면 그래 어 그래 이러고 말 것 같기는 하거든요.
2: 맞아요.
1: 그쵸.
0: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1: 좀 몰아세워 봤어요.
0: 네, 초기화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1: 우리 7199님은 규민 씨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현영 씨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기야, 이 여자 누구야?
0: 아 그거 내가 사진 지우는 거 깜빡해가지고 아니 진짜 아무 의미 없고 난 그거 사진 있는지도 몰랐어.
2: 아 그래?
0: 어.
2: 그럼 핸드폰 부숴. 핸드폰 부수면 봐줄게.
1: 지금 부셔! 당장. 지금 당장.
2: 부셔버리라고.
1: 공구함 어딨어? 테토녀가 맞네요. 확실히.
0: 네 그러네요. 네.
1: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규민 씨라면 여자친구가 전 남친과의 아주 다정한 사진을 아직 안 지운 걸 발견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한번 가보도록 저라면... 하겠습니다.
0: 자기야, 어? 근데 자기랑 어깨 동무하고 있는 남자 누구야?
2: 아 왜 남의 폰을 봐? 아 그 아무 사람도 아니야.
0: 오씨 이거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이거 성내는 거 봐라 이거 수상한데. 누구야 이거?
2: 아무 사람도 아니라고. 아이. 왜 나를 폰을 만들어 보는데?
0: 저렇게 잠깐만
1: 사과하세요. 규민 씨 사과하세요.
0: 아니 저렇게 반응하면 제가 뭘 합니까?
1: 진짜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규민 씨.
0: 아니
1: 우리 윤범상님께서 두 테토녀에게 휘둘리는 애견남 식은땀 나는 거 아니냐고.
0: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1: 근데 약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저였어도 이랬을 것 같긴 해요.
2: 그렇게 하면 내 폰을 왜 봐?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럼 그냥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지.
2: 기세로.
1: 예.
2: 뭐든지 기세거든요.
0: 그렇군요.
1: 여러분 다 기세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 또 다음 고민 또 바로 만나볼 건데요. 익명을 요청한 남자 주주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규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3: 환장년에 어울리는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환장할 노릇이라 용기내어 보내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사귄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즘 여자친구가 자꾸 친구 연애 이야기를 합니다.
4: 있잖아, 내 친구 남친은 출근하면 출근했다고 보내고 점심 먹을 땐 밥 먹는다고 식판샷 찍어서 보내고 거의 하루 일과를 실시간 중계한대.
3: 어 그래? 연락을 자주 하나 보네. 너도 그런 스타일이 좋아?
4: 아니? 난 그런 거 귀찮아.
3: 근데 며칠 뒤 또 그 친구 얘기를 또 꺼내요.
4: 자기야, 걔네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막 통화를 하고 그런다네. 완전 불타오를 땐가 봐.
3: 그래? 우리도 밤에 전화 좀 더 길게 할까?
4: 아니야, 그럼 다음날 피곤해. 그리고 걔네는 사귄 지 3개월 됐는데 벌써 일본 여행을 간대.
3: 우리도 여행 갈까? 부러워서 그래?
4: 아니, 나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3: 아 저는 솔직히 자꾸 친구 얘기하는 여자친구 마음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부럽냐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발끈하고.
4: 걔네는 이번에 커플링을 마쳤나 봐. 근데 3개월 만나고 커플링은 좀 빠르지 않나?
3: 우리도 커플링 할까?
4: 아니야, 너무 활활 타오르는 사랑은 금방 식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잔잔하게 오래 만나는 게 좋아.
3: 사실 저는 연애 경험도 안 많고 여자친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신경 쓰이거든요. 아 우리도 여행 가자는 건가? 커플링을 하고 싶다는 건가? 도대체 제가 힌트인지 의미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마음을 잘 헤아리고 싶은데 연애가 원래 이렇게 눈치 게임인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1: 자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주주님께는요 구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연애 5개월 차 아주 풋풋한 주주님의 연애 고민 사연이었어요.
0: 네, 요 정도 사연은 좀 풋풋하네요 그래도.
1: 요 정도까지는 막 열이 받진 않아요 사실.
0: 네네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자 소소하고 이렇게 또 몽글몽글한 연애 고민 사연도 사실 저희가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네. 여러분 편하게 사연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사연자 분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 며칠 전에는 여자친구가 하루 종일 제 깨톡을 보긴 해놓고 내내 답이 없어서 혼자 마음을 졸였는데 저녁에 답이 와서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었다 고 하더라고요. 진짜 바빴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하루 종일 내가 뭘 또 잘못했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0: 연애가 네. 전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 너무 행복해지는 인생에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 네. 자아성찰을 비롯해서
0: 맞아요, 맞아요.
1: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2: 그렇죠.
1: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2: 그럼요.
1: 하는데요.
2: 네.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을 하게 해주죠.
1: 그렇죠.
2: 네.
1: 자 일단 두 분이 보기에 자꾸 친구 얘기를 꺼내잖아요. 여자친구가.
0: 네.
1: 이게 진짜 안 부러운 게 맞을까요?
2: 아, 여자의 거예요. 입장이 아 그래 부러운 거예요?
0: 부러운 거죠.
1: 이거 100% 아. 부러운 거예요.
2: 아 진짜요?
0: 네. 제 생각엔 아 거의 한 90% 이상은 부러운 게 아닐까.
2: 진짜?
0: 근데 저는 진짜 사연자분도 징한 게
1: 징어다.
0: 아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을 안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2: 아 진짜?
0: 아니 괜찮아 하고 나서 그냥 좀 한 번쯤은 커플링을 깜짝 선물을 해준다거나 한 번은 해봐 주셨으면은 진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2: 그런 거구나
0: 라고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아, 필요 뭐야? 없는 건지 아니면 뭐야 이렇게 감동을 받을지 모르는 거니까 한 번 해줘 봤을 수도 있을 법한데
1: 그러니까 뭐라도 왜 커플링이 비싸면 꽃다발이라도
0: 뭐라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뭔가 그냥 물어보지만 말고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 그것이 바로 센스
0: 네 그런 센스를 네. 좀 발휘해보지 않았었을까? 왜 그러셨을까?
1: 그러니까 물론 여자친구분이 저 솔직하게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좋죠 이상적이죠
0: 네.
1: 근데 그래도 여자친구분께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할 성격이라면 남자친구분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센스를 약간 좀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0: 그러고 나서 그 여자분의 반응을 좀 보고 나 진짜 이러고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면 아 진짜 필요 없는 거구나 알아듣고 뭘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이런 시그널이었구나 라고 좀 그쵸? 캐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1: 그리고 저는 또 뭐 하는 생각이 드냐면 이 네네. 여자분 있잖아요.
0: 네네.
1: 여자친구분이 원래는 좀 친구 같은 연애 스타일인 거야.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연애하면서 상처도 뭐 받아보고 대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겠죠.
2: 네.
1: 그래서 이번 연애만큼은 내가 좀 잔잔하고 좀 서로 구속 안 하고 쿨하고 터치 안 하는 어떤 그런 어른 연애 같은 느낌 있죠.
2: 네네.
1: 그런 게 좀 성숙하다고 느껴져서 그걸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막상 부럽긴 부러운데 근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괜찮아 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은근히 그게 부러운 거지.
2: 아 진짜?
1: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2: 아 그래요?
1: 네.
2: 와 나는 눈치가 없구나.
1: 왜요?
2: 아 저는 이거 보고 조금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0: 어떻게 생각했어요?
2: 여자친구분이 그냥 되게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분인가? 싶어서 이제 남자친구분한테 너무 많은 걸 의미부여하지 말고 그냥 뭐 넘길 거 넘기고 너가 해주고 싶으면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1: 툭툭이라기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0: 근데 사실 진짜 여자친구분의 마음은 여자친구분만
2: 네.
0: 알고 계시기 때문에
2: 네네.
0: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거를 좀 실행에 옮겨보는 게
2: 맞는 것 같아요.
1: 아니라고 하니까
2: 네.
0: 좋겠다.
1: 아니라고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2: 맞는 것 진짜 맞는 것 같아요.
1: 실천해보세요.
2: 네.
0: 근데 또 이게 또 버릇이 될 수 있으니까
1: 네.
0: 뭔가 이제 잘 적절히 이제
2: 조절하면서
0: 네. 이래서 연애가 어려운 거예요.
1: 맞아요.
0: 네.
1: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1000님은요. 근데요. 도대체 조현영님은 왜 어느 역할이든 썽이 나 있으세요? 귀여워요. 라고 네.
2: 귀여워요는 또 화내실까 봐 마지막에 붙이신
1: 그러니까,
2: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1000님 우리 5768님은 아니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0: 이게 또 여자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2: 궁금한 게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0: 저는 근데 그러는 편이긴 하거든요.
2: 네.
0: 근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 내 주변에도 있더라고.
1: 있어요. 있어요. 뭔가 내가 좀 너무 그걸 바라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또는 뭐 어떻게 보일까봐 싶어서 그냥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2: 그렇군요.
1: 우리 오유화님은요.
2: 이건 그냥 할까?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해오라는 건데 아이고 답답하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너무 잘 아시네요. 또 우리 신은영님은요.
0: 비교하면서 속은 상한데 대놓고 말하기에는 째째해 보이니까 돌려 말하는 듯요. 한번 해줘보세요. 그냥 100% 해주면 뭐야 이런 거 싫다고 했잖아 하면서 웃으면서 주변에 자랑하실 듯요.
2: 귀엽다.
1: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귀여운 사연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우리 박연수님은요 징하다. 자꾸 비교하는 여친이나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남친이나 징하다. 커플 맞네요.
0: 네, 징한 커플 든데
2: 네, 커플이네요.
1: 또 우리 8379님은요

0: 와우, 듣고만 있는데도 피곤해져요. 이래서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역시 나는 똑똑해.
1: 역시 진짜 하지 마세요, 수진님. 자, 우리 0922님은요.
2: 우리 부모님들 같은 애요. 필요 없다 하셔서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 삐지시고.
1: 그렇다니까 부모님.
2: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약간 그렇잖아요.
0: 예, 이해가 더 되네요.
2: 아우, 저기 뭐 온수매트 깔아줬다더라, 옆집 누구네는.
0: 맞아.
2: 난 근데 필요 없다. 난 차게 자는 게 좋아.
1: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 선물해드리면 이제 깨깨 스토리에다가 이제 올리시는 거죠. 자, 또 우리 0592님은요. 저는 말이 많은 스타일인데 그냥 남자친구한테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별 뜻 없어요. 저같이 그냥 말 많은 사람도 있다고요.
0: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2: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
0: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분한테 그 친구분이 너무 흥미로운 지금 만족거리고 너무 흥미로운 소재인 거야.
2: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1: 신나가지고 진짜. 막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테스트를 해봐라.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노래 한 곡도 듣고 올 건데요. 코르티스 컷을 하실 우리 김윤 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0: 자,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짧은 연애 고민 사연도 좀 보고 갈게요. 네. 자, 역시나 또 익명을 요청한 남성 수준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규미 씨가 소개해주세요.
1: 저는 아이돌을 잘 모르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제 여자친구는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고 특히 요즘 코르티스라는 친구들에 푹 빠져 삽니다.
2: 저도요.
1: 오죽하면 그 친구들 나오는 음악방송까지 응원하러 따라갈 정도죠. 어. 그리고 SNS에 제 사진을 안 올리면서 건호라는 친구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요. 맨날 그 친구 사진만 보고 있는 여친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저 사연이. 맨날 그 친구 사진만 보고 있는 여친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체 나를 왜 만나나 싶기도 한데요. 여성분들에게 덕질은 연애와 별개의 문제인 걸까요?
0: 아, 이거 좀 아니 일단은 네네. 건호 씨.
1: 아 너무 아 이분 너무 잘 생겼더라고요.
0: 사진을 보고 있는데
2: 아, 네. 참 이런 아들 낳고 싶다.
0: 진짜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거.

0: 같은 느낌일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요.
0: 일단 읽으시면서 계속 우리 현영 씨가 네. 너무나 격하게 또 공감을 하셨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어떻게 생각해요? 이 덕질은 연애와 별개의 문제인 걸까요?
2: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누구를 이렇게 덕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네네.
2: 남자 아이돌 분들을.
0: 네.
2: 근데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덕질을 하는
0: 나도 모르게 네,
2: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1: 건호 씨, 건호 씨,
0: 건호 씨도 그렇고
2: 너무 예쁘고
1: 표정이 너무 찐인데요.
0: 아,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2: 저는 아들 하나 낳고 싶어요.
1: 어머 진짜.
0: 아, 맞아 맞아.
2: 주변에 느낌. 저런 조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1: 그래. 근데 저 이거 조금 질투 나긴 하던데요. 이게 그 여자친구가 막 그 네. 연예인 아이돌도 막 덕질하고 이러는 거 어쩜 질투 나더라고. 옆에서
2: 근데
1: 보면.
2: 이제 막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막 진짜 공방에 따라가고
1: 그러니까
2: 그러면은 좀 질투가 많이 날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요.
0: 완전 과몰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친구분이. 약간
2: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질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1: 연애와 별개인가요?
0: 당연히 그거 별개죠. 그거 맞는 것 같긴 한데
2: 왜냐면 좋아한다고 해서 사귈 수 있으면 아이돌이 아니죠.
0: 맞아요 맞아요.
2: 네, 전지현보다 내 여자친구가 더 좋은 이유는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예전에
1: 그런 말이 있었어요?
2: 그런 광고가 그럼. 있었어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2: 네네.
0: 그게 이제 밈으로 돌아다닌 적이 있죠.
2: 네.
0: 맞아요.
2: 그렇듯이
0: 어쨌든 네. 진짜로 이 사람을 차지한 건 그 남자친구 분인 거니까.
1: 그렇죠.
0: 우리 여소정님은요, 코르티스 아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모성애랄까요?
2: 그러니까 딱 이런 마음이에요.
0: 네, 잘 커 나가는 걸 바라보는 느낌으로 사랑하고 네. 있어요.
2: 진짜
0: 이렇게.
2: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아들뻘이더라고요.
0: 그렇죠. 아 그렇긴 한데.
1: 그렇죠.
0: 예. 네. 근데 현영 씨가 너무 모성애를 가지고 뭔가 좀 바라보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공방에 따라가진 않을
2: 그렇죠.
0: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 지금. 근데 우리 김지연님은요, 좋아하는 연예인 덕질하면 뇌가 엄청 활발해지면서 좋다고 하던데요. 덕질은 연애랑 별개예요. 덕질 상대인 건호는 건호고 남친은 남친이죠.
2: 맞아요.
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그런 거군요.
0: 네. 또 우리 지연님께서는요. 또 다른 분께서는
1: 네. 건호를 덕질하는데 사연자분 만나는 거면 자부심을 가지시죠.
2: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1: 네네.
2: 헐, 이거 완전 정말 완전 다른 시각이다. 이거
0: 완전 다른 시각인데 너무 괜찮은 조언이에요. 건호를 덕질하는데 사연자분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1: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2: 아닐 수도 좀, 있고요.
0: 아니 오히려 자부심을 좀 가져주세요.
2: 그렇게 사는 게 사귀는 게 두 분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우리 3417님은요, 제 최애는 레인보우입니다. 조현영 만세.
2: 감사해요.
0: 이렇게 짧고 굵게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이상욱님은요,
1: 내가 하면 부성애라고 안 하면서 쩝.
0: 아유 그러게요. 부성애야 뭐야 부성애야라고 얘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아이고야 이거 글적글적이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난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환장연애 또 어떠셨나요?
11: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12: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11: 시간 가는 줄 깔깔대면서 그러니까 지내다 오늘따라
10: 가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뭐랄까 오늘은 열만 받는 날은 아니었었고 네.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12: 맞아요.
10: 그렇죠. 여러분 진짜 뭐 속 터지는 사연도 사연이지만 진짜 별거 아닌 소소한 연애의 고민 사연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사연도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딘딘 조현영의 다시 태어나도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1: 벤치복스 바겐보드 랜드로버
0: 돈 워리 비 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지능형.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생활정보.
10: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는 6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음료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겁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은 더위를 날려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산 우유는 사교 3일 이내 냉장 유통돼 더욱 신선하고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초여름입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현재 기온 29.2도입니다.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속보입니다. 청취자 강동성님이 회사 직원들의 재채기 소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성님은 다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정밀하게 연구했다는데요. 그 결과 최 부장님은 시원하게 에차! 김 차장님은 에큐! 에큐! 두 번 연속 발사! 그리고 정 대리는 으아! 하는 우렁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한편 김연정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비싼 옷을 사줘도 이 더운 날 검정색 티셔츠와 검정 바지만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앞머리도 눈썹을 덮어야 멋있다며 머리가 눈을 찔러도 절대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정님은 아들의 사춘기가 벌써 시작된 건지 궁금하다며 학부모 주주님들의 조언을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8233님이 회사 선배 A씨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사내 합창단에 들어간 선배 A씨는 요즘 넬라 판타지아를 배우고 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옆자리에서 노래를 부른다는데요. 8233님은 이젠 나도 가사를 다 외울 지경이라며 오늘 밤 꿈에서도 이 노래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넬라 판타지아.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옷장 열어보면 검정, 흰색, 회색, 무채색으로 가득해요. 몇년 전에 세상 화려한 것만 고집해서 부끄러움은 엄마 몫으로 주더니 이 나이 때는 또 그게 좋은가 봐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 되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무채색 옷이 입고 싶어지는 거면 요즘 친구들은 좀 그게 빨리 오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좀더 화려했던 것 같은데. 줄무늬 옷 되게 좋아했었고, 미키마우스 늘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소녀시대 언니 아들이 이제 컬러 스키니진을 입었었기 때문에 딱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때까지도 그 컬러 스키니진, 저는 보라색이었거든요. 고집했었어요. 그래서, 야, 무채색 그거는 나중 가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좀 빨리 오네요. 좀 친구들은. 자, 또 우리 3793님도 제 아들도 초등학생 5학년인데요. 앞머리가 눈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눈은 커튼처럼 가리고 시꺼머리 죽죽한 옷들만 고집해요. 요즘 남자 초등학생들 유행인가 봐요. 그러게요. 아까 사연도 그렇고 요즘 남자친구들이 좀그 유행인가 보다. 확실히. 그게 조금 더 뭔가 시크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자, 아무튼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양희님은요, 오우, 매일 듣는데, 언니가 동그라미 언니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저 완전 팬이에요. 예전 거 같긴 한데, 나 혼자 산다 보고 완전 더 폭삭 빠짐요. 보내주셨어요. 아, 또 우리 이름도 귀여운 양희님이 감사해요. 또 우리 5062님은 며칠 전에 비가 왔었는데 달팽이가 마실 나왔더라고요. 더듬이 살짝살짝 움직이며 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찍어왔어요. 주디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라고 해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진짜 귀여운 달팽이에게 정말 정석의 그 달팽이 모양이네요. 진짜. 아니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뭐든 막 소소한 거라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우리 4446님은요. 저는 오늘 원래 휴무일인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부탁을 하셔서 일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내와 함께 택배를 하는데 힘낼 수 있게 부부 물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SES의 달리기 신청합니다. 또이 노래 딱 도입부부터 뭔가 이렇게 착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오늘 쉬는 날이지만 4446님 파이팅이고요. 우리 아내분이랑 같이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부부물류 화이팅! 자, 그럼 저는 4446님께서 신청해주신 SES의 달리기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SS의 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달팽이 사진 보내주신 주주님 문자를 듣고 우리 0551님도 달팽이랑 같이 있나봐. 달팽이 여기도 있습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은 집에서 달팽이를 키우고 계신가봐. 아니면은 뭔가 좀 채소 이렇게 손질하다가 발견하신 것 같아. 또 우리 9607님은 저는 8개월 아기 데리고 제주도 가서 사진 찍었는데 주디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세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어머, AI 아니죠? 아기 뭐야? 지금 이 돌하르방이랑 옆에 귀여운 동물 인형들 막 조각상들이랑 우리 아이가 이제 돌하르방 옷을 입고 있네요. 아기 이 친구 코를 만져야겠네. 어머나, 진짜 별의 별 컨셉이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또 우리 5768님은 귀여운 거요? 아기 사마귀를 소개합니다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아기 사마귀를 우리 주주님이 키우시는 건지 우연히 발견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예. 또 우리 8416님은요. 주디 점심으로 막국수 먹었어요. 날씨가 더워지니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막국수에 계란이 없더라고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그렇다던데 계란 없는 막국수라니 너무 허전하잖아요. 계란 없는 만큼 배가 고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막국수에 든 계란 그리고 냉면에 든 계란 이 계란 하나 들어있는 게 되게 소중하지 않나요? 은근히? 그쵸? 또 우리 시에나 사이토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일본 사는 청취자입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고 집에서 재택근무 중에 듣고 있어요. 신선하고 재밌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사이토 시에나 사이토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타국에서 또 열심히 고생하고 계실 텐데 파이팅이고요. 집에서 또 이렇게 쉬시면서 또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0728님은 주디 전 아침에 출근하는데 조금만 가면 회사 사무실인데 택시와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큰일인 듯 큰일 아닌 듯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진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좀 큰일이 안 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얼른 모든 시간에 좀 이렇게 잘 뭐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일이 안 벌어진 거는 이 정도는 이제 액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 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넌 대체 누구야?
7: 건방진 녀석. 코코리
8: 구르네.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9: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8: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9: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8: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9: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8: 실장 혜진초이,
10: 난 조디다 냐옹.
11: 12시에 주현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8: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2: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1: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8: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2: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1: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8: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2: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8: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2: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1: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2: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0: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2: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1306님이요. 예쁜 주디, 오늘 미장센 단편영화제 사회도 잘 보고 오세요.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와서 약간 떨릴라 그랬었는데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코스믹 칩스의 Feel Your Lips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쭈연요.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쉽고 빠르게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출!
1: 탈출! 쇼!
0: 예!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귀꾼역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관 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 바이러스를 저와 함께 쏴줄 제 스페셜 DJ 파트너는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0: 뮤직 뮤자의 땅지자 땅에서 음악하는 사람 뮤즈입니다. 뮤지 어 눈부러워요.
1: 아 이 말을 진짜 믿는 겁니까?
0: 자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떨어뜨렸을 때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1: 아, 요,
0: 들어봤죠 이거?
1: 이거 클래식인데.
0: 예, 예, 좀 오래된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3초 룰인데 음식이 바닥에 닿은 시간이 3초를 넘지 않으면 세균이 옮겨붙지 않아서 먹어도 괜찮다는 것단 얘기예요.
1: 자, 이 이야기가 근데 미국에서 이게 진짜 맞는지 집중 연구를 한번 해봤다.
0: 아, 이것도 뭘 연구를 했어?
1: 수박, 식빵, 버터를 바른 식빵, 젤리 캔디 이 네 종류의 음식을 준비를 해서 바닥도 네 가지로 나눴대요. 스테인리스, 그리고 세라믹 타일, 목재, 카펫 총 128가지의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1초도 되기 전에 세균이 퍼지는 걸 확인했다고.
0: 그냥 모르고 그냥 이거 지낼 걸 그랬나? 다 줘 먹은 사람 많을 텐데. 야, 그 세균이 1초도 안 돼서 다 퍼져버리는구나.
1: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위생이 너무 깨끗해져서 저희가 작은 세균에 반응을 하는데 정말 먼 옛날에는 저희는 뭐 이 웬만한 거 먹어서는 탈도 안 나.

0: 있었어.
1: 그래, 옛날에 뭐 흙도 퍼먹고 그랬잖아. 예, 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0: 예. 여러분 너무 깨끗해지신 거예요?
1: 예, 예. 너무 또 깨끗해지니까 이렇게 또 바이러스도 금방 노출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컬처쇼는 아주 해피 바이러스를 오늘 쭉쭉 쏴드릴 테니까 암만 먹어도 괜찮아요. 땅에 떨어져도 다시 주워 먹어도 괜찮아요. 컬처쇼는 그렇습니다. 자,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자, 오늘의 첫 곡입니다. 라우 베가가 부릅니다. 맘보 넘버 5.
1: 맘보 넘버 5.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신나는 노래예요.
2: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0: 자, 루베가의 노래 만보 넘버 5를 함께 하셨습니다. 신나는 노래예요. 예. 김범철 씨 문자입니다. 3일 지난 것도 먹는데 뭐 그깟 3초는 뭐 당연히 우리 결혼하신 남자 남편분들 보면 유통기한 지난 거 다 아내분들이 여보 이것 좀 먹어 아주 따뜻한 말투로 남편한테 처리를 하죠.
1: 비슷한데 뭐 김수진 님께서도 흘린 거는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남편 줘요. 멀쩡하던데.
0: 예.
1: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기한이라는 건 이제 유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한까지고 사실 그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지만.
0: 뭐,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괜찮다고 해요 아내분들이 다. 냉장고 있었어 뭐 어때 뭐 먹어. 남편들을 상대로 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얘기 안 하고 소비기한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정확히 그 그렇죠, 기간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부는요. 오늘 쏟아는 소리질로 문자 보낼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주제예요. 주제. 오늘 오프닝에서 3초 안에 주워 먹어도 안 괜찮다

0: 충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나뉘었는데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렇게 바뀐대요. 옷 사이즈처럼 계란 사이즈가 2X 라지, X 라지,
1: 진짜?
0: 라지, 미디움, 스몰. 저 이런 것도 알아요.
1: 이렇게
0: 이런
1: 바뀐다고 진짜?
0: 시트들 뽐내달라고 하는데
1: 와.
0: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 해서
1: 야, 이렇게
0: 이렇게
1: 바뀐다고?
0: 바뀐다고 합니다. 아,
1: 그럼
0: 근데 헷갈리긴 헷갈리네.
1: 왕란이 2X 라지가
0: 그렇죠.
1: 되는 거네요,
0: 네.
1: 그러면? 특란이 X 라지, 라지가 대란, 중란이 미디움, 소란이 스몰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옷이랑 비슷하게 가네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지식 뽐내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놀지 말고 듣기만 하는 건 쉬어다는 게 아니에요.
0: 자,
1: 네.
0: 여러분들 이거 외치시러 오셨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샵 1077,
2: 50원!
0: 긴 문자 합쳐서
2: 150원!
0: 고릴라는
2: 무료!
0: 자, 김태균은
1: 멋지다고 잘생겼다가 합쳐졌어. 멋생겼다 이렇게.
0: 그래도 아까 무료도 나왔기
1: 아까
0: 때문에.
1: 무료도 나왔어요.
0: 네.
1: 김태균은 무료. 저 무료죠 뭐. 갖다 쓰세요. 네. 자, 오늘 소리질러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서울의 한낮 기온이 뭐 30도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걸로 보이죠. 이렇게 더울 때는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요딴 놀이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래서 빨간 휴지 6개짜리를 드립니다.
0: 이쁘다. 이쁘네.
1: 진짜 안에가 빨간 유지인 거야?
0: 네. 요새 이런 컬러 유지가 많이 나와요.
1: 와, 진짜 빨간 유지가 나왔네.
0: 자, 그리고 파란 유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사서 쓰시면 되고요.
1: 예. 저희는 빨간 유지만
0: 네네.
1: 드립니다. 착불로. 예, 착불로.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죠.
0: 자, 3, 4부에서는 특선 라이브 있습니다. 반가운 남녀 아이돌 팀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2014년 8월 이후 무려 12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원년 멤버 전효성, 진거, 그리고 새로운 멤버 예빈까지 익숙하지만 기대가 되는 조합으로 컴백을 한 걸그룹입니다. 시크릿.
1: 시크릿. 야, 컬투쇼에 진짜 얼마 만에 오는 거냐.
0: 자, 그리고 6월 17일 정규 2집 파트 2 온앤오프 마이셀프를 발표하고 올여름 각종 무대를 다싹 뒤집겠다는 6인조 보이그룹 온앤오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 뒷줄이 온앤오프 팬들인 모양이구나. 자, 6인조 보이그룹 온앤오프 시크릿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신 쇼다는 소리 질러 문자 소개하고 상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0: 나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자, 쇼다란 소리 들려 오늘 문자 주제는요.
1: 나 이런 것도 안다. 내가 알고 있는 잡지식 뽐내보기.
0: 네. 분명히 갖고 있는 잡지식들이 다 있을텐데 우리 방청객분들이 문자를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 예, 저 열심히 좀 하세요. 예. 나 이런 것도 알고 잡지식. 오늘의 선물은요, 빨간 유지 6개짜리를 착불로 쏩니다.
1: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892번님,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저랑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면 파시고 제가 팔면 사세요.
0: 야, 이런 사람 있어.
1: 99%는 벌 수 있습니다. 아, 나 눈물이 왜 자꾸 나지?
0: 야, 파는 족족 오르고 사는 족족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2892님 이러면 주식 하시면 안 되지 이런 분들. 아.
1: 요즘 또 주식장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
0: 예, 네. 호황인데 몇 종목만 막 올라가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노용성 씨 드릴게요. 빨간 휴지. 휴대폰 진동은 정수리에서 안 느껴진대요. 어, 그런다 그러더라. 진동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느껴진대요. 아내가 왜 전화 안 받냐고 승질 내면 휴대폰이 정수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 휴대폰이 정수리에 있어서 안 느껴졌어. 안 느껴지는 부위가 또 몇 군데 있대요. 여기 정수리하고 또 허벅지 어디 위인가 뭐 그렇다던데. 예, 그러기 있더라고. 빨간 휴지 드릴게요.
1: 이동천님, 콧구멍 이교대인 거 아세요?
0: 예?
1: 코는 종일 냄새를 맡고 냄새의 정보를 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둘이 번갈아 가면서 피로도를 낮춘다고 하네요. 아... 예전에 스펀지에서도 나왔어요.
0: 아, 그러니까 이쪽을 좌측 콧구멍이 맞고 나면 그다음에 오른쪽 콧구멍이 맞고 이렇게 한쪽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쪽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네.
1: 어, 신기하네요.
0: 아, 이교대구나. 자, 8264님. 여름 되면 먹는 김이 잘 그 눅눅해지잖아요. 그 눅눅해진 김을 전자레인지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돌리면 바삭한 김으로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조미김 회사 직원입니다. 어, 좋은 팁이네요.
1: 예, 꿀팁이네요.
0: 아, 일본 저 여름에는 이렇게 눅눅해지잖아요. 자, 밥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잠깐 이렇게 돌리면 되겠구나.
1: 김지영님, 뉴스의 이 NEWS 뉴스의 스펠링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영어 앞에 스펠링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방지했어요. 어,
0: 나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노스, 뭐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잖아요. 그래서 뉴스 사방팔방의 소식을 다 듣는다. 그래갖고 이제 뉴스가 거기서 나왔다.
1: 아, 자존심 상해. 지금 알았어.
0: 아하, 나는 이거 알고 있었는데.
1: 아, 자존심 상해.
0: 아, 자, 행복행복이라는 아이디입니다. 나 이런 것도 안다? 넌 어따 반말이다? 큰 아이스크림 먹다가 남아서 다시 냉동실에 넣어두면 아이스크림이 딱딱해지는데 통을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딱딱해지지 않아요.
1: 어, 그래요? 네.
0: 와,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지퍼백에
1: 꽝꽝 얼음처럼 안
0: 어나 그렇지. 오네요. 너무 딱딱해지면 먹기가 그렇잖아. 숟가락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1: 7564번님, 케이크 자를 때 칼이 없으면 치실로 잘라보세요. 잘 썰어집니다.
0: 굳이 이걸 치실로?
1: 아니 뭐 젓가락도 있고
0: 뭐 딴 게 많을 텐데. 네. 케이크가 뭐 잘 안 잘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포크로 그냥 쭉쭉 이렇게 파서 잘라서 먹어도 되는데. 예, 굳이 이거. 예, 요거는 네.
1: 유지상님,

0: 달팽이 이빨이 15,000개에서 3,000개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 달팽이 이빨이? 뭐? 3만개야 3만개
0: 3만개 15,000개에서 3만개 모기도 이빨이 47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은 이빨이 없어요.
1: 와
0: 모기도 이빨이
1: 그래갖고 모기가 이렇게 물면은 어느 날 모기 물린 자국 보면 막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목을 딱 물린 자국이 있을 때도 있어. 막 이빨로 막 물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야?
0: 그 작은 달팽이 입에서 3만 개 이빨이?
1: 아 그리고 여러분 닭의 수명이 3-40년 산다는 거 아세요? 닭이 꽤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일찍 잡아먹어서 그래.
0: 그러네. 미안하다.
1: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닭, 그 시포닭이 돼서 치킨으로 먹는 그 닭이 커지려면 한 달 정도면 그렇게 빡 큰데요. 근데 닭은 사실 3-4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맨날 먹으면서 아야.
0: 감사한 마음으로. 네. 1737번님. 처음 경험하는 일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데자뷰라고 하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 상황으로 매일 겪는 익숙한 일이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을 뷰자대라고 하는 거 아세요? 글자 자체도 그냥 거꾸로예요.
1: 야 진짜로? 아 이걸 데자뷰고? 그러면 뷰자대라고 하는구나. 익숙한 일을 낯설게 느껴지는 거. 맨날 여기서 난 방송을 20년째 했는데 이게 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질 때는 뷰자대라고 하는구나.
0: 뷰자대.
1: 뷰자대. 여러분 모두 뷰자대. 뷰자대세요. 이영희 씨. 재밌어? 양치할 때 헛구역질 안 나오는 방법 있어요. 콧구멍을 최대한 크게 뜨고 크게 떠 콧구멍을 뜨고 양치를 하면 헛구역질 안 나온대요. 저도 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0: 아 이게 양치도 양치인데 여러분들 요새 이제 혀 클리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헛구역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콧구멍을 넓히면 진짜 헛구역질 안 나.
1: 진짜?
0: 근데 이제 혼자 하셔야지 이제 거울 보면은 그 모습의 헛구역질이 나올 수가 있어요.
1: 아니 저도 누가 알려줬더라? 알려줬는데 양치할 때 우리가 혀를 이렇게 안내까지 닦고 하면 헛구역질이 나는데 입을 닫고 양치를 혀를 닦으면 이게 헛구역질 안 난대요. 입을 닫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0: 닫던지 콧구멍을 벌리시든지 한번
1: 알아서 하세요. 김정아 씨
2: 똥 쌀 때요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1: 아 똥을 보내기가 그런가? 내 똥을 몸에 있는 걸 버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2: 잘 가 내 똥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전데요. 이렇게 똥 쌀 때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똥 쌀 때 힘을 주면 눈물샘이 자극돼서 그런 거래요.
1: 온 힘을 다 줘서 그런가 보다.
0: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면 다행인데 힘겹게 배출을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네. 적당히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뭐 똥 쌀 때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변이 중요하죠. 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0: 자 룰라가 부릅니다. 3, 4
2: 3, 4

0: 몰라의 노래였습니다. 3, 4. 자, 빨간 휴지 6개짜리 아직도 몇 개 남아 있어갖고 문자 더 소개해드릴게요.
1: 네, 박성희님. 재채기를 할 때 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아, 재채기 할 때 똥이 안 나오나? 아차! 할 때 안 나와.
1: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 재채기를 하면 이론상으로는 순간적으로 밑으로 뭔가 팍 튀어나올 것 같지만 재채기를 하는 순간은 항문 괄약근을 자동적으로 더 꽉 조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면 재채기가 딱 세면 안 되니까.
1: 그럼 급똥이 마려울 때 계속 뭔가를 코를 건드려서 재채기를 하고 있으면은
0: 계속 재채기하면 이제 안 나오는 급똥이 왔을 때 계속 재채기하는 거야. 그럼 참을 수 있는 거야. 자, 3277님.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는 거 아세요?
1: 이건 압니다.
0: 나도 이건 들어본 것 같아. 목표 구조상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늘을 못 보는 거야. 뒤집어져야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남편도 뒤로 젖혀지지나 해보라고 해야겠어요. 아우, 남편이 돼지인가 보구나. 네, 알겠습니다.
1: 0875번님.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선 씨 생일이 2월 9일이래요. 그래서 팬클럽 이름이 이구동성이래요.
0: 예. 이거를 몰라도 되는 거를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걸 이렇게 주죠.
1: 자, 본인 부모님 생일부터 챙기세요.
0: 네. 5278님 KTX 고객센터 전화번호 끝이 7788인 거 아세요? 칙칙폭폭.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1: 뭐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0: 예, 예, 드릴게요.
1: 김은유님. 청바지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세탁을 하면 물 빠짐이 없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소금물에 담갔다가 세탁을 하면?
1: 네, 소금과 물을 1대 10 비율로 섞은 물에 청바지를 30분 정도 담가두면 염료가 고정이 되어서 물 빠짐을 방지합니다. 이 꿀팁인데.
0: 꿀팁이에요. 소금물에 담가야 되는구나. 설탕물에 담가면 어떻게 되나? 다 빠져?
1: 달아지겠죠. 달달해지겠지.
0: 예, 예. 이선주 씨, 재채기 하다가 지린 적이 있는데 저건 뻥인 것 같습니다.
1: 아이, 얘 뭐 거짓말.
0: 아, 이선주 씨,
1: 그래,
0: 아, 지렸네. 이거 봐, 지렸네. 아니, 그러니까 괄약근이 조여진다는 거지 소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채기 하다가. 그거를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우리 친구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응원의 한마디 해볼까요?
3: 수민아, 너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연습 많이 하고 있잖아. 힘내서 열심히 해. 떨지 말고. 너 연습 많이 했으니까 꼭 잘해낼 거야. 내가 응원 많이 할게.
4: 엄마, 시험 준비하느라 저 챙겨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엄마가 준비하는 시험 꼭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더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힘내세요.
0: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쇼. 컬투쇼 2부의 문을 오픈 더 더. 자, 2부의 문이 열렸는데 저희가 코너가 들어가기 전에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컬투쇼 우리 패밀리, 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스페셜 DJ 뮤지가 지난주 화요일 6월 16일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장마! 이거 좀, 이거 정인 씨 노래 아닌가요?
1: 네, 정인 선배 노래고 뭐 제가 이거 장마 시즌을 맞춰서 한 건 아니었고 사실 작년 겨울에 녹음이 다 끝냈었는데.
0: 아, 그랬구나.
1: 이제 편곡을 멜로망스 정동환 씨가 맡았는데 조금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후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0: 길어졌구나 좀.
1: 이게 또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지난주에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0: 이제 곧 장마가 좀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1: 네네네.
0: 예, 그래도 철에 맞게 잘 나왔네요.
1: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검색 좀 해봐주세요.
0: 예예. 아니 뭐 많은 곡들이 있는데 요 장마를 워낙에 또 좋아했었던 곡이었나 봐요. 리메이크한 거 보니까.
1: 이 노래를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영준 씨와
0: 그렇지.
1: 작사를 다이나믹

0: 맥주의 최자 씨가
1: 아 최자가 작사한 거구나 이게.
0: 그래서 최자 형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언젠간 리메이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원곡을 그래서 일부러 안 들었어요 많이.
1: 아.
0: 전 그래서 아직도 원곡 멜로디를 정확히 몰라요.
1: 오.
0: 제가 나중에 리메이크하게 될 때 그 멜로디랑 박자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 봐 아껴서 아껴서 듣고
1: 그러면서 다 녹음하고 나서 들어봤어요?
0: 어 들어봤죠. 다 하고선 들어봤어. 너무 다르던데?
1: 어 그래요? 어, 정인의 해석과는 좀 다른 느낌.
0: 네네네.
1: 와, 이 원곡이 발매되던 게 바로 2011년인데 그 이후로 비오는 날만 되면 라디오 신청곡 1위로 꼽힐 정도로 이 장마가 아, 있기만 아주 명곡이죠. 와 남자 목소리로 들어보는 뮤지 목소리로 들어보는 장마는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 동환 씨랑은 워낙에 친했었어요?
0: 동환 씨랑은 이제 제 솔로 앨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1: 어.
0: 제가 좀 누구보다 저랑 잘 맞는 파트너 중에 하나.
1: 천재잖아, 천재.
0: 아유,
1: 아, 진짜 우리 천재 같아. 동환이. 아, 김동률 모창 잘하잖아요.
0: 어, 정동환 씨가
1: 비슷하게 잘하죠. 너도 저도 잘하잖아.
0: 근데 재밌는 건 그쪽이 더.
1: 아, 그쪽 거기가 더 재밌어. 앨범 자켓 사진입니다.
0: 네네.
1: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이거 어디 다리지?
0: 동호대교인데.
1: 아, 동호대교다.
0: 제가 이번 거를 하면서 사실 샵도 안 가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슬픈 가사를 부르는데 막 샵 가서 머리를 하고 멋진 수트를 입고 부르는 게 맞나 생각을 했는데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모자 푹 눌러쓰고 화장도 하지 말고 그냥 그 가사를 온전히 부르는 게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샵도 안 가고 가서 지금
1: 네. 네. 비 오는 날 찍찍했어.
0: 비가 온 오은 다음이어서 바로.
1: 아 그래.
0: 네네.
1: 어 그랬구나. 모자 쓰고. 자, 어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지금 같은 곳에서 찍었다 그러는데.
0: 네네.
1: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아 뮤지가 원래 대낮에 노래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장마를.
0: 예? 제가 진짜 솔직히 어제 밤까지
1: 고민했죠.
0: 안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컬투쇼에서 이렇게 혼자서 진지하게 노래를 한 적이 생각해보니까 거의 없었던
1: 그래,
0: 것 같아요.
1: 그래 반갑다 야.
0: 심지어 제가 M본부에서 안영민 씨랑 할 때도 제가 노래를 안 했어요.
1: 오~
0: 오늘 한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어, 좋습니다. 뮤지의 6월 16일 날 발매된 에, 라이브 곡입니다. 와 장마인데 장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감상평을 쫙쫙쫙쫙 보내주세요. 아주 신랄한 감상평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샤벨0775시면 김문자는 100원 코리란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뮤지의 장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영.

0: 고맙습니다.
1: 네. 대낮에 듣는 뮤지의 아주 처절한 발라드. 이야, 처발. 처발이죠. 처절한 발라드. 오, 대낮에 아주 열창을 했어.
2: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 제 그 삶이 한 3개월 정도가 수명이 단축되는.
1: 그래요. 좀 단축돼도 되지 뭐. 늘 이렇게 좋은 감동을 주는데, 그죠? 예.
2: 아,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로 해가지고.
1: 아, 8993님. 보내줄게 하는데 뮤지 형이 잘생겨 보이네. 예. 오늘 한 분은 대본을 써줬어요, 문자를. 4151님. 바텐더, 여기 진토닉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바텐더가, 아유,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내리는 장마를 대신 데리고 왔어요. 건배. 이딴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2: 네, 술 좀 줄이시고 건강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약간 미친 사람 같잖아요. 오늘은 장마를 데리고 왔어요. 장마와 건배.
2: 7564번님이 개그맨 치고 노래를 잘하네요.
1: 뭐 어쨌든 잘하면 되니까요, 그죠? 가수입니다. 예. 이지은 씨.
3: 아, 대박이에요. 요괴의 몸에 갇힌 존잘남의 영혼이 부르는.
2: 아, 이 표현 좋다. 아, 이 표현
3: 너무 좋다. 뮤지 날 가져요. 뮤지.
2: 아, 이 표현 요괴의 몸에 갇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1: 요괴의 몸에 갇힌 존잘남. 요괴 요괴예요.
2: 아, 모릅니까? 지금 머털도사에서 나오는 이간질 요괴라고 치면은
1: 똑같이 생겼어.
2: 네, 제가 나옵니다.
1: 아, 요괴도 아주 그냥 간사하죠. 이간질 요괴.
2: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1: 자, 뮤지의 장마. 아, 여름 내내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장마가 올 때면 또 이 노래가 많이 생각나겠네요.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고요. 억지 백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줘버려. 억지를 부여 석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0: 자, 이 코너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입니다. 방송놈들이 하기 싫은 회의를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코너가 되겠고요. 억지로 코너 대본을 억지의 작가가 쓰면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연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재미없는데 억지로 웃어주게 될 거고 이 억지로 이행시를 보내주면 주기 싫은 선물을 억지로 주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모든 게 억지예요. 자, 아, 이관진을 요괴를 찾았다고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방송놈들이. 자,
1: 보여주세요. 심지어 이게 컬트쇼에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누가 찾아주신 건데 그 전까지 이 요괴가 나무 사전에 없었어요.
0: 맞아.
1: 근데 컬트쇼 덕분에 이 친구가 나무 사전에 올라갔어요.
0: 예, 나무 위키에 올라갔어. 그리고 그때 당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1: 아, 많이 했어요. 와, 저거 때문에 한 실시간 검색어 한 6번은 1등을
0: 했어요. 이간질 요괴. 고마워야 돼, 제 입장에서는.
1: 그럼요.
0: 사실. 자, 억지 꽁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음악 줘버리세요.
2: 저 여기가 컬트 초등학교 동창회 맞나요?
3: 어머야! 나 옥이야! 이 집에! 아우!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야. 너 완전 그대로인데. 으아! 반가워!
2: 어마어마! 이 집에 너도 똑같아 똑같아.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어?
3: 아우 안 늙긴. 나 눈가 주름 좀 봐. 아우 아주 속상해 죽겠어.
2: 어머 얘 그거 피부과 와서 레이저 몇 방 쏘면 돼.
3: 레이저? 아이 그거 비싸잖아. 내가 돈이 어딨니?
2: 아이 얼마 안 해. 한 두 장 정도면 돼.
3: 어머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주식도 대박 냈다며? 핫땡닉스 그 닉스 80만 원일 때 샀다면서. 소문 다 냈어 얘.
2: 무슨 소리야. 80만 원 아니구나. 8만 원이
3: 됐어. 8만 원! 어쩐지 부티가 나더라. 이거 이게 다 명품이지. 어머 이 목걸이 좀 봐 이거. 그냥 부럽다 기집애.
2: 아유 아니야 주식장만 좋지. 요새 들어서 수입은 없어.
0: 갑자기 끼워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1: 주식장만 좋지 요새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0: 오늘의 억지 선물. 주식장만 좋지 요새 들어 수입이 없어. 장만 요새 들어 장마용 샌들. 완전 억지. 장만 요새 들어 장만 용샌들.
1: 진짜 제가 옆에서 태균이 형을 보면서 아 우리 형이 정말 열심히 일하나.
0: 나는 이 코너 할 때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1: 아 정말 열심히 내가 네. 이런 선배님을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네, 했습니다.
0: 돈이 쉽게 벌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억지 선물 장만용 샌들을 드립니다. 그 뮤지 씨의 신곡 장마가 발매하면 기념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했네요.
1: 아, 고맙습니다.
0: 장만용 샌들이에요. 이거. 장만용 샌들. 예. 이거. 예. 이거 장마 때만 신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행시 보냈는데 장마 이행시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장마요. 아, 어거지로 보내세요. 말도 안 되게. 자, 샵1975 김자 100원 권리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딩동댕 통과신 분께는 장만용 샌들을 드립니다.
1: 예, 이거 보시면 말랑말랑한 쿠션감이 있고 4.5cm 통굽으로 키높이 효과도 있습니다.
0: 4.5요?
1: 네,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핑크, 블랙, 네이비 6개 컬러 중에 랜덤 발송이고요. 사이즈는 36부터 41까지 있는데 이것도 랜덤 배송입니다.
0: 랜덤이에요. 사이즈를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랜덤이에요. 알아서 신어요.
1: 미안합니다.
0: 그 언제 그걸 사이즈를 챙기고 있어 우리가.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장만 이행시 보내세요. 오마이걸의 돌핀.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자, 장마 이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 이상 우리 방청객들이 웃어야지 이 선물을 드려요. 자, 강강산 씨입니다.
1: 장.
0: 장마 듣고
1: 마.
0: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1: 오가 나오면 안 돼요.
0: 오가 나오면 3명 이상 웃어야 됩니다. 네. 예.
1: 여기는 감동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0: 네네. 컬투쇼는 웃는 방송이에요.
1: 8139번님.
0: 장.
1: 장난하나 사이즈 랜덤이 먹고.
0: 마.
1: 마 치아라 주든지 말든지.
0: 예. 뭐 이런 아이디어 좋죠. 예예. 자. 0712님. 주세요.
1: 아. 장.
0: 장항준 감독님 차기작.
1: 마.
0: 마털도사와 이간질 요괴 확정. 마털도사.
1: 좋아요.
0: 8734 장.
1: 장염에 걸렸어요.
0: 마.
1: 막 쏟아져. 전용욱님. 장.
0: 장기아가 부릅니다.
1: 마.
0: 마렵지가 않아. 하나도 마렵지가 않아. 난 한 개도.

0: 마렵지가 않아.
1: 하나도 마렵지가 않아. 마렵지가 않아 이 말.
2: 박창훈 씨입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버전이네요. 마침 장
1: 장기하가 부릅니다.
2: 마
1: 마돈나 마돈나
2: 마돈나 돈나 돈나 마돈나
1: 잘 돌지가 않아. 최태형님 장
2: 장어를 강제로 먹이는
1: 마
2: 마누라. 예, 이걸 좋아하는구나.
1: 이게 이렇게 좋아요?
2: 이렇게 즐거 장어를 강제로 먹이는 마누라 이게 좋아? 오, 신기하네요. 자, 일본어 버전 부산갈매기라는 아이디 장
1: 장유나라
2: 마
1: 마즈메 마시테.
2: 예, 어거지죠, 어거지. 야, 이런 게 억지백일장이에요. 예, 예. 이런 게 억지백일장이에요.
1: 김성현님, 장.
3: 장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난다, 돌쇠야.
1: 마.
4: 마님, 소리 없이 편안하게 끼셔도 됩니다.
2: 아무거나 막 웃네. 권현진 씨, 장.
1: 장민호랑.
2: 마.
1: 마돈나는 남매.
2: 아하.
1: 서혜선님, 솔리드 버전입니다.
2: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 제가 할게요.
2: 네, 네. 서혜선 씨, 장.
1: 장신을
2: 마
1: 맞아야겠지. 더위 챙기시고요. 권현진님, 장.
2: 장군의 아들
1: 마
2: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장군의 아들이에요.
1: 이거 제 취향이에요. 네. 너무 좋은데.
2: 장군의 아들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1: 김신희님, 장.
4: 장모님.
1: 마.
4: 마누라 환불해 주세요.
1: 자, 이렇게 되면 한 장만 갑니다.
2: 예예예. 예, 예. 예. 자, 0464님 장.
1: 장롱 속 비상금.
2: 마.
1: 만 원 빼고 다 가져간 마누라. 배윤영님 장.
3: 장마에
1: 마.
3: 마려운 소변 몰래 보기.
1: 그게 무슨 말? 밖에서?
2: 장마에 마려운 소변을 몰래. 장마가 내리니까 소변을 보면 모르지.
1: 아.
2: 근데 안다? 왜냐면 김이 나기 때문에.
1: 자, 여기까지입니다.
2: 네, 3, 4부에는 시크릿과 새로운 멤버로 함께하는 시크릿과 온에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온에어래. 온앤오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온에어로 생방송으로 정신 차려야 돼. 시크릿 온앤오프 만나볼게요.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여러 친구들 살펴볼까요? 3부의 문을 엽니다. 3부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Open the door. 자, Open the door.
1: 아, 이 문구에 흔들리시는 겁니까?
0: 예. 문을 계속 여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방청에 실제로 오니까 좋죠?
2: 네.
0: 아주 연애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말이죠.
2: 네. 예?
0: 방청을 와야 진정한 쇼 단원입니다. 한 번은 와봐야 돼요. 예, 방청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이 됩니다. 컬투시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샵 1088번입니다. 자, 이 뜨겁고 더운 여름에 컬투쇼 단원들 가슴을 시원하게 채워줄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여름만 되면 썸머 페스타를 하는데 우리도 합니다. 컬투쇼 썸머 선물 페스타 사천한다 사천에
3: 사랑한다 사천에 가슴 벅찬 기름.
0: 아, 자, 이번 주 월요일 6월 22일부터 다음 달 7월 17일까지 무려 4주간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탈탈 털어서 다 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 네, 쇼라운드에게 총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쏠 예정입니다. 선물 목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이동갈비 세트, 기능성 베개, 저소음 선풍기, 올인원 영양제,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커피, 쿠폰 등등.
0: 야, 다 여러분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송놈들한테 뺏어서 다 여러분한테 제가 쏠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컬투쇼를 응원하는 쇼다운이라면 누구든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제가 언제든지 중간에 사이사이에 요때 쏘겠습니다 하면 계속 듣고 있어야만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들으면 선물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0: 컬투쇼 상품 안내하고 광고 듣고 온앤오프 아 그리고 시크릿을 만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급똥한테 처참하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해놔야 됩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빨리 하세요. 뺐다 줬다 아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1: 이게 재채기보다 좋습니다.
0: 예, 예. 아, 재채기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평소에 운동을 하세요. 자, 빨리 따라하세요. 엉덩이 힘을 주면 또 올라가죠. 방금 내려가고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엉덩이 힘을 주세요. 자,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 자, 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자동주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 치아를 시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안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1: 세탁 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윌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안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아하 내 똥꼬가 건강해졌다. 광고요. Here we go.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6: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5: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0: 감독의 손님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네, 오늘은 두 팀을 모셨는데요. 2009년에 데뷔한 이 그룹인 전 국민을 아주 떼창하게 만든 노래를 한 트럭을 갖고 있습니다. 매직 마던, 샤이보이, 별빛 달빛, 사랑은 무브.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 멤버와 함께 3인조로 재결합을 했다고 하는군요. 시크릿 전효성, 진거, 예비, 어서 오세요.
1: 최적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2: 자, 그리고 다음은.

2017년에 데뷔한 이 그룹은 무대 위에 강렬한 온 모습과 친근하고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는 오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섯 멤버가 노래, 춤, 랩까지 모두 잘해서 육매보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온팀 리더 효진입니다.
1: 예.
2: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막내 유투입니다.
1: 예. 유투. 예.
3: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센세이션 이천입니다.
1: 예.
4: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레몬 목소리 민균입니다.
1: 예. 저분들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3: 맞습니다.
5: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1: 아, 네. 기계적으로 그냥 야! 야!
5: 진짜 최고.
3: 와, 감사합니다.
6: 자, 우리 시크릿 여러분들도 한 분씩 인사.
7: 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 진짜 오랜만이다.
7: 맞아요. 아. 10년 만이더라고요. 와.
1: 벌투쇼에 10년 만에 나왔어.
7: 네, 10년 만에. 네, 시크릿의 영원한 리더 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8: 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파워래퍼 진거입니다.
1: 아, 진거.
9: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새 멤버 메인보컬 막내 예빈입니다.
1: 아, 예빈 씨는 어떻게 뽑힌 거예요?
7: 아, 사실 그 걸스 온 파이어라는 보컬 서바이벌에 출연을 했었는데, 아, 네. 제가 그 그룹 출신들이 데뷔 무산됐다는 기사를 보고, 아, 제가 그 신인 개발팀에 예빈이란 친구가 괜찮은 것 같다.
1: 추천을 했구나.
7: 네. 시크릿의 메인보컬로 괜찮은 것 같다고 바로 이제 잡아왔죠.
1: 이야. 처음 이런 섭외를 받았을 때 어땠어요? 우리 예빈씨.
9: 저는 일단 저도 전데 일단 시크릿이 컴백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저는 초등학생 때 너무 즐겨보던 팬이었던 그룹이니까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6: 초등학교 때
7: 02년생이다 보니까 네.
6: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
7: 아니, 저희 그 그룹의 컨셉으로 밀고 있어요.
1: 아, 네. 그래요?
7: 네, 세대 대통합 뭐 이런 느낌으로.
1: 세대 대통합.
7: 네네.
1: 와, 시크릿이 한참 막 활동하고 그럴 때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9: 네, 맞아요.
1: 와,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랬어.
9: 네, 막 학예회 때 막 샤이보이 추고.
1: 네. 이제 감회가 새롭겠다 진짜. 그런데 맞아. 그 시크릿 그룹으로 메보로 들어왔으니.
9: 그럼요, 너무 영광입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언니들이 잘해줘요?
9: 너무 너무 잘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7: 진짜요.
9: 진짜요.
6: 지금 말투는 약간 군대식으로 말했어.
9: 오해십니다, 오해십.
1: 이야, 좋습니다. 자, 시크릿은 컬투쇼 정말 오랜만이고요. 그룹으로 출연했던 게 2014년이 마지막이었어요.
7: 맞아요.
1: 예, 그 사랑인 걸 불렀던 모세 씨랑 나왔었는데 네. 모세 씨가 춘길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잖아요.
6: 아, 진짜로?
1: 예.
6: 어, 정말.
1: 미스터 트롯.
6: 아, 그러셨구나.
1: 이정 씨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때.
7: 와.
1: 예. 근데 전효성 씨가 그때 기억나십니까?
7: 사실 그
1: 이때 그
7: 예,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9: 와, 대박.
7: 예.
9: 그때도 옆에 같이 나란냐니.
7: 예.
9: 어머.
7: 이거 기억나요.
9: 언니 너무 애기다.
7: 애기였죠. 12년 전이니까.
6: 저 뒤에는 한혜 씨인가요?
1: 진짜 한혜.
7: 그런 것 같은데.
1: 약간 한혜 같기도 하다.
6: 누구시지?
1: 모르게.
7: 야, 이 자료가 있네.
1: 그러네요. 자, 온앤오프가 이렇게 완전체로 온 것도 3년 만이고요.
3: 맞습니다.
7: 맞습니다.
1: 근데 뭐 컬센터에는 그 승준하고 민균 그리고 효진 승준이 이렇게 또 왔었어요. 승준은 계속 왔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매년.
0: 맞습니다. 제가 컬투쇼를 좋아합니다.
1: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때요? 완전체로.
0: 사실 완전체로 나와서 굉장히 듬직하고 멤버들 이제 각자의 개성을 뽐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6: 네. 아, 본인은 안 뽐내도 돼요? 많이 나왔으니까.
0: 저는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구석에 있겠습니다.
6: 아, 네.
3: 좋았어.
6: 그럼 잠시 마이크 좀 뺏겠습니다.
7: 너무 또
1: 오랜만에 찾아온 소감을 그럼 대표로 굵은 목소리 멋진 목소리 와이어 씨 한번 들어볼까요?
10: 네, 이렇게 컬투쇼에 또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정말 멋있는 노래와 그리고 잘생긴 얼굴을 뽐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와. 얘기되지 않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6: 목소리가 진짜 멋있다.
10: 진짜. 감사합니다.
1: 나 버금가네 정말. 그죠?
6: 진짜. 진짜로.
7: 비슷하다. 비슷해요.
10: 절대 저는 못 따라갑니다. 선배님.
1: 아니에요. 목소리. 무슨 얘기예요? 따라오셨어요.
10: 그럼요.
6: 근데 난 궁금한 게 이 정도 저음의 목소리 가지신 분들은 비명 못 지르죠?
10: 질러요.
6: 아, 질러요?
10: 질러요. 질르는데 목이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아지고.
6: 지르는 순간.
10: 맞습니다.
1: 우리 효성 씨가 선배님이시니까 온앤오프 활동하시는 모습 봤어요? 어때요? 지금 오늘 첫 만남인가요?
7: 오며 가며 보긴 했어요.
1: 오며 가며.
7: 네, 오며 가며 봤죠. 네.
10: 예전에 라디오 네. DJ 하셨을 때 저희가 게스트로 한번.
1: 진짜?
7: 꿈꾸랄 때.
1: 꿈꾸랄 때.
10: 너무 잘해 주셨었어요.
7: 네. 아이돌 친구들이 특별히 또 잘해 주죠.
10: 예요. 네.
7: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10: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새 앨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선 라이브 본격적으로 6월 17일 온앤오프 정규 2집이 발매가 됐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누가 해주시죠?
0: 네, 승준입니다. 온앤오프 이번 정규 앨범 온앤오프 마이셀프는 정해진 운명은 없기에 선택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한다. 두려움 속에서 그 선택이 나 자신을 증명하고

0: 있고 나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1: 아니 좋은데? 오늘은 다른 멤버들이 말을 많이 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마이크를 잡으시네요.
0: 이건 고정 멘트라서.
1: 아, 예. 예.
2: 야, 이게 외운 사람이에요.
3: 맞습니다.
2: 모두 저를 예. 외운 것 같아요, 그죠?
0: 예. 아 사실 이번 앨범 작업하는데 조금 참여를 많이 해서 제가 좀 이
4: 잘 알고 스토리텔링이나 있어요.
1: 어느 쪽에 참여를 좀 많이 하셨어요?
0: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사실 이거를
4: 막내가 누구죠?
5: 접니다.
4: 막내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 요 얘기 말고 본인이
1: 아까,
4: 느끼는
1: 아까
4: 앨범
1: 이야기 말고
4: 그렇지.
5: 일단 오픈더더라는 곡이 사실 오픈더더만 들으면 문을 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뭔가 지금까지 했던 내면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오픈더더인 만큼 문을 두드리는 동작이나 다 같이 문을 여는 듯한 그런 구성들이 들어가 있어서 퍼포먼스를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막내분이 더 진정성이 있는데?
4: 그래. 아까 그 보도자료 외운 것보다 이게 훨씬 나.
1: 이게 진짜 같아. 예.
3: 아 역시 역시 유토.
6: 보도자료래.
0: 앞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그래 그렇게 해줘. 유토가 잘하네. 오늘 오프한테는 황버지라고 불리는 황현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요. 곡에는 민균, 작사에는 와이엇이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7: 아 맞습니다.
3: 네, 매 예. 앨범마다 또 열심히 또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 예. 이번 네. 앨범이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더 애착 가는 것 같습니다.
4: 아 그래 민균이 보기엔 이 앨범은 진짜 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새로운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4: 새로운 도약. 네.
1: 어떤 곳으로 도약을?
4: 도약을 어디로 하는 거죠?
1: 정확히 알려주셔야 저희가.
3: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아 위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4: 새로운 도약도 약간 외운 것 같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네로프의 신곡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 음악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무대로 한번 이동 부탁드리고요.
4: 멋있어. 남자들이 볼 때도 참 멋있는 그룹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1: 진거 씨가 무대 준비하시는 동안 네네. 우리 예빈 씨의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4: 그래요. 메보 예빈.
8: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예빈이는 저희보다 이제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 확 낮춰가지고요.
6: 키도 또
4: 아, 평단가를 낮췄구나.
8: 평단가를 낮췄는데 키는 또 올려줬어요. 네. 거기다가 보인 보컬로서 보컬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저희 노래를 오리지널리티를 또 가져가면서 새로운 그 MG 스타일로 탁 첨가를 해가지고 예. 아, 또 막 노래를 잘 버무려줬어요. 아이고.
1: 이거는 그냥 어떻게 뭐 간단하게 그냥 업혀가겠다는 느낌.
8: 아니죠. 저희가 업어가면서 끌고 가는 거죠. 같이.
1: 업어가면서 끌고 네. 갑니다 하고.
8: 같이 함께 손잡고 갑니다.
1: 이따 또 라이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4: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옆에 오픈 더 도어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9: 오픈 더 도어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육매보가 많네요.
4: 아 노래를 너무 잘하네.
0: 어, 육매보네. 노래를. 와... 자 우리 그 시크릿의 매보 우리 예빈이 형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어우 너무 아 저야말로 육매보가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0: 어 그래요.
4: 감사합니다.
0: 온앤 오프 노래도 좋아하세요 우리 예빈이 형?
5: 아 저는 Y 좋아합니다.
1: 오 Y 아세요? Y
3: 아는 거 진짜 오, 희귀한데.
5: 저는 Y
3: 감사합니다.
0: 효성 씨 잘 뽑았네요.
6: 아 그죠.
4: 아니 노래를 뿌듯하다. 진짜 너무 잘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왜 그렇게 잘해요?
7: 아... 예, 현이 형이 노래를 점점 어렵게 써주시는데요. 그거에 네. 맞춰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0: 아, 노래 실력이 늘어버렸어.
3: 맞습니다.
0: 아, 늘어버렸네.
4: 와이어 씨 그 중간에 이제 시작할 때 끝날 때 오픈 더 도어. 이거는 조금 너 살짝 강압적인 문을 열어라.
0: 문 빨리 열어라는 네. 거죠. 원래 열 시간이 아닌데 열어달라는 네.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네. 빨리 열면 좋잖아요. 네. 빨리 시작을 하루 시작할 수 있고.
4: 그 시작이 네. 굉장히 킬퍼예요. 그 목소리로 오픈 더 도어 시작을 하는.
3: 오픈 더 도어.
0: 박교영 씨, 근데 노래가 너무 너무 높은데 왜 이렇게 잘 부르세요?라고 하시셨고요. 김남희 씨, 약간 혼잣말처럼 문자를 보냈네요.
8: CD 틀지 말고 라이브 들려주세요. 내 라이브라고요? 거짓말. 제가 방금 들은 음원이랑 똑같은데요?
0: 혼잣말을 계속 하고
1: 있습니다.
0: 예. 아, 좋다. 온앤 오프. 자, 시크릿 신곡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자 라이브를 먼저 들어보고 나서 나중 하겠다는데
3: 와
0: 일단은 뭐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제목만 좀 소개를 해주시고
6: 아 저희 신곡은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노래인데 네. 오늘 라이브는 샤이보이를 준비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그거는 이따가 할 겁니까?
6: 아 아이스크림은...
0: 오늘은 그냥 음원으로 들어요?
6: 아 네 오늘은 음원으로 듣고 저희가 히트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0: 아 그러네
6: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좀 익숙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0: 뭐, 어떤 거? 그 중에 오늘 샤이보이?
6: 오늘 일단 샤이보이 준비했습니다.
4: 아~ 이쪽으로 나가시죠.
0: 이쪽 이렇게 돌아서 어, 거기 이렇게 돌아서 가면 돼요. 예.
4: 왜냐면 저희 다 일어나려면은 또 네, 저희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져서.
0: 아, 저는 마돈나도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마돈나,
3: 맞아요.
1: 듣습니다.
4: 뭐 엄청 좋아했어요.
0: 예, 히트곡이 진짜 네. 많아갖고
6: 네,
3: 맞습니다.
0: 자 먼저 샤이보이를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4: 오.
0: 예, 자 그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명곡이다. 정말 신난다. 언제 들어도 좋아요. 아. 와.
1: 시크릿의 샤이보이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야.
0: 어, 와이어드 어때요?
2: 아, 너무 좋아요.
0: 제일 가까이서 봤어요, 지금.
3: 부럽다.
1: 와. 오. 1열이야.
0: 1열이에요, 1열.
2: 완전 1열이었잖아요. 예, 예. 아, 느낌이 색다릅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제 이 곡을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듣게 되는 게 아, 너무 영광이에요. 야.
3: 저도 그렇죠. 중학생 때 이거를 쳤던 적이 있거든요.
4: 아, 진짜요? 중학생 때요?
3: 네.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오.
2: 그 잘 어울린다.
1: 저희가 이제 통기타가 흘러나오는 시간은 잠깐 빠져 있어야 돼가지고.
0: 예. 음악이 나오면 이제 그만 좀 떠들으란 얘기예요.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에서는 불 위를 뛰어넘으면서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조금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이 행동은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말 세례자 요한 탄생일 전야에 하는 그리스의 불넘기 문화인데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풍습 중 하나로 그리스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이 나쁜 기운과 질병을 태워버린다고 믿어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 불길을 세 번 뛰어넘으면서 애군을 쫓고 건강을 기원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역시 정월 대보름에 불험을 깨거나 동지에 팥죽을 먹고 단오 때 창포물에 머리 감으면서 애군을 쫓는 문화가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순간 더 좋은 날을 바라는 마음은 어느 나라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특선 라이브 시크릿 전여성 진거 예빈 온앤오프 효진 이희찬 성준 와이어 민균 뉴터와 함께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문자가 많이 왔어요. 샤이보이를 듣고 오랜만에 라이브를 듣고 다들 반가웠는지. 김민정 씨가
1: 어, 예빈 씨 매버로 영입된 이유가 있으시네요. 너무 잘한다.
2: 오. 너무 잘하지.
0: 야. 자, 버드맨은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일곱 글자로. 새싹 문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문자를 보내 보신 분이요.
2: 네, 네, 네. 예.
0: 고향에 온 듯하다.
2: 고향이 연고처럼.
0: 그러니까요. 네. 너무 반갑다는 얘기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야, 이제 시크릿 신곡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2: 네.
3: 지난 6월 18일 시크릿이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2: 맞습니다.
3: 자,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0: 와, 앨범인데요. 우리 새 앨범 사진.
2: 아, 너무 예쁘다. 세상에.
0: 약간. 사진에서 볼 때는 세대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2: 아, 다행이에요. 예.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3: 자, 앨범 소개 누가 한번 해볼까요? 어떤 앨범인지. 네.
4: 언니가?
2: 아, 저희가 이번에 좀 중점을 둔 게 시크릿 특유의 감성인 뭔가 이지 리스닝을 좀 내세워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그 어릴 적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크릿 노래 듣던 그런 청춘? 그런 것들을 돌려드리고 싶다,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0: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가?
2: 네, 아이스크림, 타이틀곡 아이스크림이라는 노래고 제가 또 작사에 또 참여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오.
0: 예전에 시크릿의 그 인기곡들이 전부 2026년 버전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2: 맞아요. 맞습니다.
3: 두 곡이 새로운 노래고.
2: 네, 맞습니다.
3: 여섯 곡은 시크릿의 히트곡을 다시 불러.

0: 네 맞아요. 5곡을 불렀는데 마돈나는 특별히 또 2026년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담았고 저희가 세 명이서 파트도 다시 나누고 해서 재녹음을 했습니다.
1: 예빈 씨가 노래 제목만 쭉 한번 읊어봐 주시죠.
2: 네, 1번 아이스크림, 2번 Get Right, 3번 마돈나, 4번 샤이보이, 5번 별빛 달빛, 6번 사랑은 무브, 7번 유후, 8번 마돈나 리미크 버전입니다.
1: 다시 부른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좀 어려웠어요?
2: 아, 어려웠냐고요?
1: 네.
2: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마돈나는 특별히 저희가 라이브 안무 영상을 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유달리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았나.
1: 마돈나.
2: 네.
3: 국내 최초가 아닐까요? 초등학생이었던 팬과
0: 맞아요.
2: 맞아요.
3: 같이 이렇게 결성을 해갖고 완전체가 된 게.
0: 네. 그래서 반응도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1: 저도 있습니다.
3: 어?
1: 김주환 씨랑. 김주환 씨랑 나 팀이잖아요, 솔리드. 제가 어렸을 때 팬이었던 팀을 만든.
3: 그래요?
1: 네.
3: 네가 솔리드예요 지금?
1: 아 솔리드 아니고 저 슬로우 모션이라고.
3: 아 그게 같이
1: 네,
3: 만든 거?
1: 만들었잖아요.
3: 네. 두 분이서 그룹을 만들었죠.
1: 네. 예. 네, 당신 마음 잘 알아요.
0: 아, 막내 마음.
3: 자, 2세대 아이돌 대표 시크릿, 3세대 아이돌 대표 온앤오프. 오랜 시간 아이돌 생활을 한 두 팀을 모셨기 때문에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다고 합니다. 일명 아이돌의 고민!
4: 예.
0: 빠밤.
3: 자, 먼저 온앤오프의 고민.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인데요. 온앤오프가 데뷔 9년 차입니다, 벌써. 와. 외국인 유터 씨를 제외한 멤버 전원이 아이돌 그룹 최초로 동시에 입대를 했었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5: 네. 맞습니다.
3: 네. 완전체로 회사를 옮겼어요.
6: 맞습니다.
5: 맞습니다.
3: 이게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6: 맞습니다.
1: 그때 승준 씨가 멤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죠.
6: 네, 그냥 지금껏 달려온 게 너무 아깝지 않냐? 좀 잘 버텨왔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5: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네.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색은 했겠지.
5: 약간 예.
3: 야 아깝지 않냐?
5: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6: 우리 좀만 더 노력하면 된다. 해보자.
5: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연습생 시절부터 이 당시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6: 저희가 연습생 생활도 되게 오래 해가지고 5, 6년 정도 했거든요 멤버들이.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나이대가 이씨 데뷔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은 거의 한 13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네요 지금.
5: 맞습니다, 맞습니다. 버텨온 맞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3: 네. 예, 예.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데 군백기 제일... 이후에 회사를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하면서 또
6: 제가 열심히 네. 했습니다.
3: 아 승준이가
5: 이분입니다.
6: 또 제가 또 미팅도 많이 다니고 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항상
5: 정말 비즈니스맨이에요.
7: 맞아요. 또 이제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5: 맞습니다.
7: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오늘 오프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3: 예.
6: 그러니 이번 신곡 오픈 더 도어 많이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예. 자 오늘 오프가 이제 라이브 하나를 더 들려주실 건데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7: 네 다음 곡은 저희 정규 첫 정규 앨범이죠.
5: 네, 네
7: 뷰티풀 뷰티풀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 예, 2021년에 발매되는 곡이죠.
1: 자 맞습니다. 일단 라이브 속으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3: 네,
7: 예.
3: 온앤오프가 데뷔 후에 음악 방송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뷰티풀 뷰티풀. 자 온앤오프 그 라인에 좀 잘 서주시고요.
1: 예빈 씨 저 무대 준비하는 동안 혹시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뭐 개인기 없습니까?
0: 아 개인기. 그거 키위새 한번 해줘.
8: 아 근데 그 키위새 어떻게 우는 줄 예빈이가 알고 있더라고요. 키위새 아세요? 키위새?
3: 언니 제가 이거 키위새?
1: 아 키위새.
0: 네 키위새.
3: 몰라요.
0: 키위새가 어떻게 우는 줄 예빈이가 알고 있더라고요.
3: 키위새?
0: 네.
8: 그러니까 키위새보다 그러니까 과일 키위보다 키위새가 먼저였더라고요.
3: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8: 아 그러니까 이거를 키위새가 사실 어떻게 우냐면. 키위 키위 이렇게 물어서 그래서 과일 키위가 이렇게 돼. 언니 제가 이거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3: 아.
8: 예.
7: 와!
5: 키위 키위.
1: 자. 이로써 온앤오프의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발판이 되죠.
9: 키위 키위 해 주세요.
3: 자, 온앤오프 노래 시작 전에 정면에 카메라 보이시죠? 저기 보이는 카메라.
6: 네.
3: 메인 카메라 감독님 손 보이시죠? 네.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보고 캡처 타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Beautiful. Yeah. Good time.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1: 아, 자, 더 해야 돼.
0: 더 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아주 넘쳐. 예. 9002번님, 뷰티풀 뷰티풀은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서 자주 듣는데 컬투쇼 라이브라니 더 반가워요. 하트 두 개 뿅뿅. 새 노래도 오픈 더 도어도 플레이리스트에 다 넣을게요.
2: 예. 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멤버분들이 한 분씩 윤정경 씨 사연부터.
0: 효진이가 읽어볼까요?
3: 네. 네네네. 어디
1: 갔지? 아, 네. 어가 되게 높네요, 키가.
3: 아, 예, 맞습니다. 네. 아, 저 인형 빼야지. 자, 읽어볼게요.
0: 윤정경 씨.
3: 윤정경 님. 네. 빰빠밤빠밤빰빰. 이 부분을 들으면 진짜 심장이 쿵쿵하는 느낌. 노동요로 이 곡 들으면 진짜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오프 친구들 10년, 15년, 20년 오래오래 해먹었으면? 아, 해먹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0: 오래오래 해먹어.
4: 아, 감사합니다.
3: 오래 해먹겠습니다.
5: 오래 해먹겠습니다.
0: 야, 이것도 누가 읽어볼까요?
6: 잠시만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0: 예, 예. 그럼 다른 멤버가 읽으면 됩니다.
1: 눈이
0: 예.
1: 좋은 멤버가 읽으면 되지 않나요?
6: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김한나 님께서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사실 40대 아줌마라 뉘신지 모르는데 라이브 진심이네요. 급하게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켰습니다. 오늘부터 팬...
0: 우와. 오,
3: 예. 어서오세요.
0: 감사합니다.
3: 웰컴.
0: 감사합니다.
7: 오, 예.
5: 오늘 오프입니다.
8: 오늘 오프입니다.
0: 오늘 오프.
8: 예.
0: 40대 누나도 반하게 만드는.
1: 아, 그리고 저희가 뭐 잠시나마

0: 아, 아까 그좀 키위새?
1: 아, 네.
0: 예, 논란이
1: 아.
0: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태균이 형이 잠시
2: 네,
0: 찾아봤는데,
2: 너튜브에 찾아봤어요.
0: 근데 안 비슷한.
2: 아니, 지금 예빈이가 하는 거 너무 귀엽게 키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기 처절하게 울더라고
0: 거기
2: 애가.
0: 비명 수준이.
3: 사실 저는 언니한테 재롱부린 거고.
4: 네, 저희 속이려고 놀리려고 장난친 거더라고요.
0: 아. 다음에 컬투쇼 나오실 때까지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3: 철저히 준비해보겠습니다.
4: 네. 진짜 키위새로.
2: 예. 자, 아이돌의 고민 코너스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크릿의 고민입니다. 연예인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효성 씨가 했던 고민이라고 하는데.
4: 맞아요. 연예인을 안 하면 뭐 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상 많이 해보잖아요. 저 애니여가지고 그런 상상 많이
3: 그럼요.
4: 하는데 심리 상담가? 막 이런 것도 잘할 것 같고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2: 아 진짜?
4: 예, 땄어요.
0: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증도 땄네.
4: 네.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뭔가 연예인을 안 하면 동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2: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4: 네, 약간 네, 그렇죠.
0: 이거는 자격증 시험 뭐 실기도 있어요?
4: 아, 그 이게 민간 자격증이라서 막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뭐 반려동물들에 대한 기초 지식 같은 거를 좀 알려주고 동물들이 이렇게 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장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요.
2: 그런 거 하고 진거 씨는요?
5: 저요? 어떤 것을요? 연예인 안 하면 뭐 할
2: 거니까? 연예인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
5: 연예인 안 하면 뭐라도 해먹고 살겠죠 뭐.
0: 뭐 생각해보셨던 거 있어요?
5: 아, 저는 일단 사실 카메라 앞에서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2: 워낙에 좋아해?
5: 네, 그래서 12년 사실 제가 쉬었거든요. 쉬는 동안 뭐 유튜브 카메라라도 켜놓고 일단 계속 카메라 앞에 있었어요. 그 감을 잃지 않으려고.
2: 아, 진짜? 아,
5: 네.
2: 하루 종일 카메라를 켜놔요?
5: 그건 브이로그죠 뭐 그게.
0: 네. 아, 앞으로도 근데 웬만하면 계속 이쪽 대외적인 일을 하고 싶다.
5: 불러주신다면 찾아주신다면.
2: 네. 그런 걸 워낙에 좋아하시는구나. 와, 우리 예빈 씨는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데뷔하려던 팀이 무산이 됐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3: 네.
2: 그때 이제 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가수를 할 수 있을까?
3: 그럼요, 그럼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제가 데뷔팀에 들었던 건 아니고.
2: 아, 그래요?
3: 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트레이너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2: 보컬 트레이너?
3: 네. 그래서 사실 내가 꿈을 못 이뤘으니 제가 가르치는 너희라도 잘 되라 약간 이런 꿈을 키우고 싶어서 트레이너를 하지 않았을까, 연예인을 하지 않았다면.
2: 은근히 그것도 남을 좀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4: 잘 가르쳐요.
2: 그래요? 언니들 막 가르쳐요?
4: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을 할 때 디렉을 서로 봐줬거든요.
3: 맞아요.
4: 그래서 언니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소리를 위로 보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쏙쏙 알아들을 수 있게.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언니 여태까지 녹음 이렇게 하셨어요?
3: 아닙니다.
2: 언니 시크릿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언니.
0: 언니 잠깐 나와봐요.
4: 예빈이 되게 예의 바른 친구예요.
3: 아닙니다.
0: 혹시 예빈 씨 뭐 시크릿 노래는 이제 앞으로 부를 상황이 많고
3: 네.
0: 본인이 뭐 연습했거나 좀 자신
2: 잘하는 노래 좀 한번 뽐내볼 시간을 좀 드릴게요.
0: 한 소절 좀 불러줄 수 있을까요?
3: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마돈나 라이브 영상이 올라가는데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는 거야 바로 나처럼.
4: 맞아.
3: 그럼 그 한 소절 때려보겠습니다.
2: 예. 때려. 잘 때려야 돼.
3: 5678 좀 해주세요.
4: 오케이. 5678
3: 사는 거야 바로 나처럼.
4: 마 마돈나 마돈나 모두가 핫. 저 라이브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2: 예. 아니, 좋았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히트곡 하나 더 들어봐야죠.
4: 네.
2: 그리스의 라이브 오늘은 뭐 또 들려주실 거예요?
4: 오늘은 사랑한 부부 준비했어요.
2: 아, 사랑한
4: 부부.
0: 자, 라이브석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2: 2011년에 발매된 시크릿의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이고 공개된 지가 8시간 만에 멜땡, 벅땡 등에서 실시간 순위 1위를 차지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0: 와우.
2: 아, 완전히 화제가 됐던. 자, 이 우리 시크릿도 정면 카메라를 좀 봐주시고요. 예, 캡처 타임을 갖겠습니다.
0: 자, 시크릿도 앞에.
2: 예. 자, 하나, 둘, 셋.
4: 차이카.
2: 한 번 더. 하나, 둘, 셋. 나이스. 자, 이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시크릿의 사랑한 무브.

0: 자, 시크릿의 사랑은 부부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우리 윤장호님께서 예빈 씨라고 하셨나요? 와, 원년 멤버 같아요.
1: 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죠? 아, 원년 멤버.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0: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7: 자, 오늘 특선 라이브 시크릿 온앤오프 함께 했는데요. 인사 좀 이제 들어볼까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유성 씨.
8: 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시크릿의 새로운 노래 아이스크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네, 됐습니다.
9: 아, 온앤오프도 누가 대표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아, 너무나 일단 컬투쇼 나와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7: 이션.
10: 네. 이션이었고요. 영광이었고 노래도 두 곡이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저희 노래를 많이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7: 자, 다 같이 이제 인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 포즈 한번 취해 주실까요? 자, 카메라 보면서 우리 두 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뮤지션 수고하셨고요.
9: 네,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9: 안녕!
8: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1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1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7: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9: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2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김 대표, 그 회사

0: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4: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3: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4: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요즘 쇼폼 영상 중에 똑같은 말을 각각 다른 감정으로 해보는 일명 연기 챌린지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봤거든요. 이 똑같은 말을 연기하는 것처럼 기쁘게, 슬프게, 화나서, 비웃으면서, 소심하게 뭐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해보는 거죠. 연기와는 1도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 챌린지를 찍는다는 게 재밌게 느껴지는 한편으론 아, 이제 연기 전공을 한 나는 어디에서야 하나 내 나쁘고면 어디로 공중분해되어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왜? 왜 때문이다요? 왜 잘하는 건데? 평범한 일상에서 마치 배우가 된 듯 연기를 해보는 것도 삶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빵댕이들도 뭐 연기 좀 되잖아요. 음? 다들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트와이스 라이키 듣고 오셨고요. 우리 팡댕이들이 제일 이제 잘하는 연기가 있죠. 이걸 제가 어떻게 찾아냈냐. 바로 전화를 걸었을 때입니다. 우리 팡댕이들은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 연결하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한 팀은 마치 제가 미리 전화를 올 걸 알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받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분들은 이제 연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연기하시는 분은 이런 분들이죠. 특히 남성분들이 많은데 여보세요. 이거 황제파워입니다. 네네.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을 살짝 쓰시는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이분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좀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목소리 연기를 다들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 중에도 있죠. 아, 네, 여보세요. 특히나 그 신바 딸 때, 여성분들은 이제 신바 딸 때, 황디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살짝 그 럭셔리한 반 큰술 정도 넣어가지고. 빵디 안녕하세요. 애들 뒤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야! 네, 빵디 이번 사연은요. 네, 각자 연기들이 아주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전혜연님, 빵디 왜? 왜 잘하는 건데? 연기도, 분장도, DJ도. 이 칭찬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장이 들어갑니다. 내일 분장 출발합니다. 네, 내일도 아주 열심히 한번 분장을 해서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97님, 빵디는 변질 연기의 천재. 저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숙성시키고 변질시키는 과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를 너무나 많이 느끼는 저이고 보는 사람들도 멤버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는 말씀. 백혜선님, 아니 오늘 왜 멀쩡하죠? 재연기 어때요? 일품이었습니다. 백혜선님 처음에 읽자마자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듣고 계시나요? 우리 청취자들의 이 말재간이 이 정도입니다. 이제 대단하네요. 이 두 문장으로 들었다 놨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께 또 역조공 들어갑니다.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청량한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고무통에 들어가 있는 왕관 빵디, 안경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1번 안경 썼다, 2번 안경 안 썼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누가 왔나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광고 이츠가궁.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달콤달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 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황제팡원의 속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 김치전과 온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잼, 난 멈추지 않는다.

자, 김동왕님 안녕하세요. 새싹이 왔어요. 환영해 주세요. 오케이, 환영 무조건 해드려야죠. 동왕님 웰컴. 아, 우리 새싹들 너무 반갑습니다. 한동안 또 새싹들을 못 챙겨가지고, 아, 우리 또 정의 전사들과 노느라고, 아, 미안합니다. 우리 새싹들 오면 새싹이라고.

0: 말해주세요.
1: 자, 김동주님.
0: 아니, 빵디. 뭔데 단추를 두 개나 불렀어요? 아니, 이제 두 번째 단추도 안 잠기는 거. 단추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야, 이거 뭐, 동주님이 각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저격을 하는 거 기가 막히네요. 동주님, 감사.

0: 서화영님, 신현성님, 박재금님, 박은영님,
1: 어서 와요.
0: 자, 홍미리님도 반갑습니다. 김교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선아님께서 천안 날씨 너무 좋아요. 퇴근하면서 시골길 지나는데 논에 벼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푸른 물결입니다. 왠지 지금 목동 하늘도 굉장히 맑고 좋아서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선아님,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또 힐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경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콩그레츄레이션.

0: 불러보내준 푸딩 저희 축구팀 사람들과 맛있게 나눠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의 인사가 오면은 또 앞으로 또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앞으로도 우리 황제파워를
1: 잘 부탁합니다.
0: 자, 다음 노래 투투의 바람난 여자 준비했습니다. 출발해볼까요? 검색해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청량한 여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고무통에 들어가 있는 왕관빵디는 안경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1번 안경 썼다. 2번 안경 안 썼다.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잠깐만요. 지금 너무 중요한 문자가 도착을 했고요. 신영주님께서 빵디 셔츠 단추를 풀으니까 멋진 신세계 차세계 같아요. 진짜예요. 저 지금 온 세계가 차세계 허남준 배우로 보여. 큰일 났어요 해주셨는데 저 느낌 있는데요. 셔츠가 이게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입어야 되네. 어때요?

0: 일단 4950님 연령대 제한 없는 이 라디오 뭐죠?
1: 10살 차이 나는 남편한테 바로 추천했어요. 듣고 있나 김서방?

이제 내가 나를 디스하고 있네. 여기까지. 심지어 저도 저를 놀리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마지막 곡은 추억 속의 노래로 골랐습니다. 텐션 올려볼까요? 대장님 나옵니다. 사태주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 다른 코미디언들이 환상 속의 그대를 제 성과 합쳐서 환상 속의 그대라고 저를 많이 놀리곤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아.

0: 차세계 말고 땡세계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족발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3083님 빵디는 영화 신세계네요. 부워 부워. 그때 황경빈 씨가 몰골이 네, 특수군장으로 아주 처참해졌었는데 네 이거 뭐
1: 영어 브라들 5만원 좋아 좋아.
0: 1476님 차돌박이 세계 아니구요. 어, 뭐 대단들 하십니다 오늘도. 황세영님 방금 쌍디 허남준 닮았다는 분 얼른 가서 몸보신 하세요. 기가 허해서 헛것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도 평화로운 황제 파워. 자 조롱이건 자랑이건 오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세트를 누가 가져가게 될지 오늘 출첵도 기대 부탁스.

형진. 빵디, 이 코피 니 꼬잖아. 한 번만 해주세요. 계속 생각나요. 네, 바야흐로 어제 김남희 배우님이 다녀가신 후로 저도 이

0: 백이현님, 권정아님, 이승진님, 조아라님, 성빛 나니까지 어서 오십시오. 3798님, 한 달 정도 듣고 이제 문자 보내는 새싹입니다. 재밌어요. 우리 귀요미 새싹 반가워요. 미쳤다. 와, 새싹인데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바로 김시즌에. 이거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저한테 말을 걸어버리니까 제가 누구에게 김치전을 드리게 될지 저도 도통할 수가 없다. 3798님. 네, 3798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3798님께 부침 요리병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여기까지.
0: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김치전을 못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무통에 들어가 있는 왕관 방디 안경 썼나 안 썼나 문제 내드렸죠. 1번 안경 썼다, 2번 안경 안 썼다. 정답은 1번 안경 썼다. 자, 미리 축하드리고요. 발표합니다. 1434님, 8738님, 이상필님, 강민정님, 김동영이 콩글레츄레이션. 네, 오늘 날이 햇살이 참 좋네요. 좀 뜨겁기는 하지만

샤랄라한 조명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늘도 좀 한 번씩 보시고 네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이브 블랙홀 듣고 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워킹!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대한민국 1등 외려 7.7 FM.
6: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7: 차례.
6: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만나볼게요. 송원 씨님, 방디 대구 특파원 출첵합니다. 오늘 대구는 쌀쌀하다고 느껴질 만큼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부네요. 대구가 웬일입니까? 현재 기온 24도. 추워서 긴팔 입고 출첵합니다.
8: 추웠어.
6: 아, 그래도 그 데프리카 우리 대구에서, 아, 간만에 그래도 희소식이네요. 근데 대구 분들은 24도면은 겨울이군요. 아, 추워서 긴팔을 입고. 야, 얼마나 더위에 이렇게 내성이 생기셨으면. 그때 우리 몇 도였지? 30몇 도 때도 시원합니다. 대표님이 에어컨을 안 틀어주세요. 이 정도 날씨에 뭘 그러냐고 그때. 야, 이 대구의 그 더위 호랑이들의 문자가 도착을 했었죠. 야, 그나저나 충격입니다. 서울이 지금 더 덥. 지금 몇 도예요? 서울은 몇 도입니까? 뭐 30도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30도요. 네, 30도. 서울은 30도 정도. 그렇다면은 제일 궁금한 거는 강원도 특파원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지역인데 항상 여러분 강원도의 겨울과 여름은 거기도 거의 괴물입니다. 거기도 산이 많기는 해도 진짜 덥거든요. 강원도 특파원 있으면은 강릉 지금 23도. 그래도 산이 있어서 좀 선선하신가? 특파원들 현재 기온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76님, 빵디 요새 앞머리 보면 하트가 보이던데 팬들을 위해 하트를 날리는 건지 가족을 위한 건지 제작진을 위한 건지 너튜브 채널을 위한 건지 자세하게 소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앞머리를 복구를 하고 나서 제가 머리에 이제 염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해가지고 머리가 제가 곱슬곱슬곱슬입니다. 네, 이놈의 머리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휘어지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제끼네요. 아무래도 몸뚱이 주인이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냥 뭐 주접을 떨었네요. 3474님, 엄마가 조개 캐기에 재미 들려서 매일 캐러 가세요. 빵디가 서영란 어머니 더운데 바다 그만 가라고. 야, 뭐 이런 주문까지. 좋습니다. 우리 서영란 어머니 조개 캐시는 것도 좋지만 더우니까 위험하니까 바다에 가는 거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알았죠? 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어머님들한테는 보물 찾기 같은 거 아닐까요? 저희는 이제 저는 바닷가 마을은 엄밀히 따지면 아니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쑥 캐러. 와, 그 할머니들끼리 밤을 그냥 빨간망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옛날에 여러분 공중목욕탕 있었던 거 아세요? 공중목욕탕? 마을에 이 시멘트 같은 계단 돌담으로, 아, 지금도 있어요? 그 공중목욕탕이? 근데 흔치 않은 건데 이거 사실. 우리 동네 있을 때도 저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저 할머니 집에 자랄 때. 거기서 모여서 할머니들 맨날 밤 까고. 대중목욕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중목욕탕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어요, 마을에. 마을 가운데. 뭐, 아, 못 봤죠? 그래, 그 임팔라 서울 사람인데 임팔라 PD가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어? 서울에 없었을 텐데. 네, 그런 데서 이제 막 빨래도 하시고 모여서 밤 까면서 수다도 떠시고 그러면 밤 까시면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야, 쑥 캐러 가자, 쑥.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또 산에서 그냥 쑥 캐시고. 네, 그래도 어머님은
5: 단일 종목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을 이렇게 질질 주절주절 하는 이유는 2부 정말 제가 하기 싫은 코너죠. 오후 낭독회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빵댕이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오후 낭독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뚫어야죠. 우리 또 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쿨의 운명 듣고 와서 출발할게요.

각 지역의 황제 파워를 듣는 빵댕이 특파원들이 지역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인 행복을 좀 느끼고 싶어서 저희가 보낸 거였는데 8792님 춘천 현대 29도입니다. 춘천도 지금 살짝 덥네요. 그리고 천영래님 원주 지정면은 30.1도예요. 야, 이거 강원도가 온도 차이가 지역별로 다르네요. 문종현님 강릉 시내 22도. 와, 헬스장 온도죠. 너무 좋죠. 권수경님 평창 18도요. 평창승 평창이 지금 가장 반팔 입고 다니기 선선하다. 자, 많이 더우신 분들은 물 꼭 챙겨서 나가시고요. 선선하신 분들은 감기 조심. 0729님 그 와중에 영국 맨체스터 특파원입니다. 여긴 지금 온도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네, 드립 좋았고요. 0729님 음악 마저 감상하시고 오후 낭독회 저 준비할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분 안에 스피디하게 틀리지 않고 어려운 원고를 낭독해보는 오후 낭독회. 오늘 2부에 준비했습니다. 자, 작가님이 주신 원고를 지금부터 제가 낭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원고는 아닙니다.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런 원고고요. 여러분들은 봤을 때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안구에 시신경이 당기면서 속이 메스껍고 이 아주 엄청난 난이도에 보통 사람들은 시도조차 할 수도 없다. 아나운서 분들 정도가 제목 정도 읽을 정도? 그런 아주 흉악스러운 원고를 제가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1분 안에 원고를 다 읽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못 읽을지 성공 또는 실패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1분 안에 다 읽을 것 같으면 성공, 다 못 읽을 것 같으면 실패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원고 제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원고 제목은, 제목이 쉬우면 내용이 어렵던데, 인사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불현듯 아주 못된 생각, 내가 만약에 이 원고를 적는 작가라면 굉장히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동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골동품이 있죠. 골동품. 어? 무슨 뭐 사지 뭐 탑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 오늘 제가 인사동이라고 적힌 원고를 낭독을 1분 안에 성공할 것 같으면 성공, 실패할 것 같으면 실패를 예측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들을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오후 낭독회 낭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가 이걸로 정해졌네요. 유세윤 칭따오의 평양냉면.

有三个人，有三人都给阿布拉请过来，有三人找了点帮来，东帮啥嘞？安格拉们找了三个嘞，我领二啥嘞？西帮啥？

이거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네요. 우리 정상훈 양코치 형님, 이걸 기획한 유세훈 형님, 정말 중국말 하는데 다 들려버리죠. 네, 유세훈 칭따오 평양냉면 듣고 오셨고요. 자, 황제 파워 2부에 준비된 코너 오후낭독회.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저는 이미 대본을 받았고요. 자, 시작과 동시에 원고를 펼쳐서 낭독을 할 텐데 제가 틀리면 부저를 울려주실 겁니다.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이런 식으로 틀리면 한 번씩 부저가 울릴 겁니다. 제한 시간은 1분. 1분 안에 읽으면 성공, 못 읽으면 실패입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인사동. 주말을 맞아 인사동에 갔다. 평소에 인사동 산책을 좋아하는데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가 돼서 걷는 즐거움이 더 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쌈짓기를 한 바퀴 돈 다음 내가 좋아하는 꿀타리 간식을 사들고 여기저기 작은 가게와 작은 갤러리를 기웃거렸다. 의친왕 이강 저택터를 지나 황제 갤러리에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스미마셍, 종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관광객이었다. 나는 한 번도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오며가며 들은 풍월로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고찌나리 스스메바 다이조부 데스. 내 대답을 들은 관광객은 눈이 동그래지 오, 일본말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웃으며 아 조금이라고 말했다. 나의 일본어 실력을 확인했는지 일본 관광객은 신나서 일본어를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와타시와 강코쿠니 코로노와 니가이메 난데스카 인사도 니키데 미타리 미루 모노모 오이시 타베모노모 타쿠상 아테 혼토니 오모시로이데스 소레니 강코쿠노 히토타치와 민나 신세츠 나노데 아이 료코추 즈토 타노시카타데스 아유.

이거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 보니까 작가님도 이거 약간 무지성 스토리로 아니 인사 속에서 아 일본인 관광객 만난 게 이게 웬일이야. 아 오늘은 진짜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게 밑에 한 네다섯 줄 남았어요. 이게 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료코츠 즈토 타노시가타 데스 즈토 타노시가타 데스 마타 강코쿠니 키타이토. 아우 일본어 어려워요 너무. 안미영님 크크크크 일본어 공격이 크크크크. 김동주님 아니 전개가 이렇게 된다고 크크크크크. 7097님 낭독회하면서 연기를 한다고. 아니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지? 7097님의 말이 좀 뼈아프지만 맞긴 맞네요. 제가 이거를 대본을 아까 살리려고 그랬죠? 이거 제정신이 아니었네. 지금 살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줄글만 쭉쭉 읽어야 되는데. 오 일본말 할 수 있으무니까. 아니 어제 그 김남희 씨의 이 커피 네 꼬잖아. 0202님 인사동하는 순간 아니 외국인 나올 걸 예상 안 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안 했죠. 인사동이야말로 우리 조상이 어리 녹아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관광객이 외국인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문지영님 승질 승질 승질. 아주 그냥 시어머니들이 우리 황제 파워에 그냥 4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드자비를 어? 저희 이 황쥐며느리를 아주 드자비를 드자비를. 아, 간만에 아 중간까지 여러분 왠지 수월하다 했습니다. 얄밉지만 실패에 거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팔라 PD가 아까 들어갈 때 억양을 잘 살려달라 그랬구나. 뭔 억양 했네. 아니 고려청자 이런 거 나오는데 무슨 억양이야 했는데. 9400님 1921님 최윤성님 조은경님 축하드립니다. 아 신현성님의 문자가 있는데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위험한 얘기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자 다음 주부터 전 세계 관광객 들어가자라고. 여러분 안 됩니다. 아바타 게임 할 때 저희가 그 막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라오스어 이런 거 하잖아요. 오우낭독회랑 좀 비슷하거든요. 안 돼 안 돼. 진짜 너무 너무 힘들. 이거 난이도가 최상급이에요. 저 작가님 고려해 주시고요. 자 끝곡 제2의 빛 준비했습니다. 아, 그 빛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의 빛이 또 생겼네요. 자 다음 오우낭독회까지 실력을 갈고 닦아서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노래 듣고 3부에서 봐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0: 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부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황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동탄의 피타고라스입니다. 저는 동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아이들 시험기간인 관계로 보강 수업을 위해 휴일에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저는 마음이 급한데 배우러 오는 아이들은 마음이 느긋한지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어요. 4시 수업인데 4시 반까지만 와줘도 고마울 지경입니다. 내가 나 잘 되려고 보강해주냐? 라고 외쳐보지만 이런저런 핑계대는 중2들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참교육으로 잘 가르치면 좋은 날이 오겠죠? 황디, 성적 상승 빔! 한번 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탄 단송중학교 2학년 아이들아, 100점은 바라지도 않는다. 중간고사보다만 잘 받아오. 신청곡은 레인보우의 A 신청합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동탄 피타고라스님의 신청곡. 아, 아마 이 학생들의 성적을 겨냥해서 레인보우 A를 신청해 주신 게 아닌가. 아, 이게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이 역할을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선생님과 또 학원 선생님. 아, 이 누구보다도 성적이 오르기를 많이 바랄 텐데 아, 그 마음이 진짜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또 하필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난이도가 이제 꽤 높은 학년이니까 얘들아 오죽했으면은 그 선생님이 니들 학교까지 동탄 반송 중 2학년이란다 얘들아. 어? 반송 중이야. 반성 중이 아니고 동탄에 저기 반송 중 친구들아 제발 저 지각 좀 하지 말아라. 니네 선생님이 아주 그냥 속이 탄다. 보니까는 내가 꾹꾹 눌러서 얘기하는 것 같아. 속에서 아마 천불이 나실 것 같아. 오죽했으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늦어도 되니까 성적만 좀 잘 나오라고 하겠니. 그래. 이번에 지난번보다 오르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매번 매 시험마다 지난번보다 한 단계씩만 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열 칸 뛸 필요 없이 지난번 시험보다 한 단계씩만 오르면 언젠간 꼭대기까지 가버리죠. 자, 우리 동탄 방송 중 2학년 학생들, 특히 지각하는 학생들 위주로 자 성적 상승 빔! 0264님, 다정하신 목소리로 많은 기대 안 하신다고 하시고 A를 선곡하신 선생님, 최고요. 이상훈님, 아, 학원 그 제 시간에 간 기억은 예쁜 선생님 오셨을 때 뿐이었는데. 네, 상훈님 저랑 괴를 같이 합니다. 네, 사실 저희 학원에는 제가 다닌 그 학원에는 예쁜 선생님은 안 계셨고 예쁜 학생들이 있었죠. 그 예쁜 학생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한번 걸어보았죠. 저기 뭔디? 라고 해서 바로 제 마음이 산산이 조각났던. 그래서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여성분에게 약간 PTSD가 있는 게 너무 갑자기 혼란스러워. 머리가 약간 현기증 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뭔디? 뭐대? 아, 여기서 그녀의 태토력이 폭발을 했습니다. 뭔디? 뭐대? 네, 깜짝 놀랐죠. 자, 일단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은 여기까지 만나보겠고요. 3부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곡을 하는 시간 한 곡만 나간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